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19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참 이 노래 참 너무 좋아요. 네.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요즘 유럽에선 너무 더운데도 에어컨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여름은 그것보다 훨씬 견딜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만하면 응? 이만한 더위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4218님 사연 주셨어요. 오늘로써 술 끊은 지 두 달 됐어요. 두 달요? 각종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술 권하는 거 사양하느라 힘들었지만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현미 누님 힘찬 응원 부탁해요. 보통 금주 뭐 금연 이런 건 새해에 시작하는데 4218님 그래도 결심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우후, 두 달 지났으면 이제 슬슬 이제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다. 화이팅.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박미숙님 이재성의 기적 노래 청해 주셨고요. 0945님께서는 어우러기에 밤에 피는 장미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9317님께서요. 현미 언니, 저희 딸이 10월에 결혼하는데요. 딸 나이가 35이에요. 근데 안사돈께서 제 딸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는 어떻게 낳을지 걱정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되겠죠? 9317님 잠깐만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너무 상해서 결혼 시키고 안 시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들 그냥 흘려버리세요. 나이가 많아서 아기는 어떻게 낳을지 걱정이라고. 참 그 안사도님 참 걱정이 네. 할 걱정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니 35이 뭐가 많대요? 나이가 요즘에 얼마든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9317님 이거 말고 혹시 또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생활에 나가는 거니까 잘 마음에 맞고 좋은 사람들이면 이제 가정 꾸려서 잘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축하드릴게요. 따님 결혼. 네.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황희정님 사연 주셨어요.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저런 딸이랑 남편이랑 지난주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는데요. 지금까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서로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둘 사이를 오고 가며 말 전달하랴 밥 두 번씩 차리느라 너무 힘들어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피는 못 속인다고 둘이 성격은 똑같네요. 아이고야.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죠. 아니 따님하고 아빠랑 딸이랑 보통 사이가 좋은데 또 황희정님 그 집은 또 그러지 않나 봐요. 똑같으면 싸우게 돼요. 알아서 풀라고 그냥 느긋하게 지켜봐 주세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유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지 맙시다. 이종철님 이용의 잠들지 않는 시간 노래 청해 주셨고 정성호님께서는 양하영의 촛불 켜는 밤 신청해 주셨어요. 들려드릴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박두순 시인의 할머니 집에 가면 입니다. 할머니 환한 웃음이 먼저 마중 나옵니다. 가끔 그렁그렁한 눈물도 마중 나옵니다. 강아지 꼬리도 살랑살랑 마중 나옵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논두렁 밭두렁의 외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박두순 시인의 할머니 집에 가면 함께 했는데요. 예, 이런 여름에 방학 맞아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갔던 추억들 다들 있으시죠?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가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시고 마당에 강아지도 펄짝펄짝 뛰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난 것들 먹고 할머니 집 근처에 수박밭, 참외밭에서 서리도 하고 예전엔 그랬어요. 개울물에서 송사리도 잡고 참 즐거웠던 여름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8442님 김상아의 사랑했어요 청해 주셨고 조기현님께서는 전원석의 떠나지마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8님 사연이에요. 할머니 성함이 옥순이신데 진짜 연애를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어? 얼마 전 새로 생긴 할머니 남친분이랑 초복 때엔 두 분이서 누룽지 백숙 먹으러 다녀오셨어요. 요즘 다시 소녀로 돌아간 울 할머니 두 분 건강히 오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 옥순, 옥순 언니 요즘 연애하시네요. 좋아요.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건강하셔야 되니까 아셨죠? 1958님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8739님께서는요. 현미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퇴직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방문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운전을 하며 인생 2막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구 저녁을 누비고 다니며 어르신 목욕을 시켜드리며 짬짬이 운동도 하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2막이 행복합니다. 아, 참 내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사시는 분 많지 않을 텐데 아유 멋지신데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흑염소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041님 신청곡 김승덕의 우리 사랑, 권상일님 신청곡 양수경의 외면 이어드립니다.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해피 FM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 오후 3시에서 4시 무렵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양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더 가서는 동홍천 그리고 사고가 있는 서종에서 각각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면원 부근에서 둔내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은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일요일 2부는요. 다른 날과 다르게 추억의 팝송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 주중에 일요일에 들려달라고 팝송 신청해 주시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계신데 좋아요. 가수나 노래 제목 몰라도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들, 우리 옛날에 가사 뜻도 잘 모르면서 신나게 좋아하면서 들었던 팝송들 2부에서 반갑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노래 먼저 비지스의 Holiday, 이어서 빌 위더스의 Lean On Me, 그리고 보이즈 투맨의 End of the Road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6364님 사연이에요. 지난주 3.7kg의 우량아로 손자를 만났습니다. 산모랑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있어 참 고마운 일이네요. 저도 손자가 처음이고 며느리도 첫 아이라 초보 육아가 힘들지 않길 바라봅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고 축하한다. 아이고, 아기 낳느라 정말 며느님 수고 많이 했네요. 세상에 나온 아기 천사. 우량 3.7kg. 일단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면 자라는데 과정에서도 건강하게 자란다잖아요. 잔병 치레 안 하고. 6364님 첫 손주 축하드립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휴, 저는요 손주 받다고 이렇게 문자 오면 엄청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노래 들어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이어서 빌리 오션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그리고 신디 로퍼의 She Bop, 세 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Love Letter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279님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 누님, 저는 50대 중반 남자 회사원이에요. 우연히 알게 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틈틈이 취미로 공부하려고 해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뭔가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현미 누님은 이것저것 무엇이든 잘 아실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저도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말만 들어봤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저 자꾸 말 더듬는 거 봐요. 모르는 거 모르는데 요즘엔 AI한테 물어보면요. 죄송합니다.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인가요? 아니 근데 정말 몰라서 그래요.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시험 쳐본 분들의 후기도 참고해 보세요. 네, 저는 직접적인 이 조언은 못해드리고 이 간접적인 참고할 수 있는 아이 죄송합니다. 대신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근데 공부하겠다는 그런 이건 아주 좋아요. 응원해드릴게요. Dan Hill의 Sometimes When We Touch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데이빗 포스터와 올리비아 뉴턴 존이 함께 부른 The Best of Me 그리고 하트의 Alone 이어서 보스턴의 아만다 네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

0: 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7월 19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는 엘튼 존의 Your Song입니다. 일요일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상쾌하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양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동홍천 부근에서 8km가량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종에서 화도까지도 8km가량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 부근에서 진부 2터널 또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 터널 사이 교통량 늘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면 정안 나들목에서 정체고 차령 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 또 더 가서는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57번 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이수정님이 주셨습니다. 벽시계 추락, 냉장고 고장, TV 고장. 집합, 왜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올까요? 자,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오지만 좋게 생각을 해야죠. 마음이 추락하는 것보다 벽시계 추락이 낫고요. 내 몸이 고장나는 것보다는 냉장고 TV가 낫죠. 해결 방안이 확실한 일은 해결하면 되니까요. 치킨 드시면서 하나씩 해치워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습관.

7월 19일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수정 씨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저 한꺼번에 온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좋은 일이 크게 온다는 겁니다. 예.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같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시간차를 두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적게 오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안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은 더 큰 좋은 일이 온다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오늘은요, 스페셜 박명수의 휘낭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발라드의 장인이죠. 개그장인, 라이브 장인, 예, 노을과 함께 합니다.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예, 여러분, 귀 한번 호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리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방송 중에 이 소리가 들리면 퀴즈를 드릴 거예요. 5,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광고 후에 박명수의 휘낭시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

0: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Okay, yeah, I'm ice americano. Okay, take it easy. Make yourself at home. Yeah, 라디오 쇼 고품격 뮤직 토크 쇼 박명수의 휘낭시에. 자, 작년 가을이죠.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이분들이 다녀가고 온 라디오 쇼가 동시간 대 청취율 압도적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노을 효과 사뭇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을 네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좀 활기 찼으면 좋겠어요. 좀,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예, 예. 자, 그동안 또 이렇게 좀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한 분 한 분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우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5: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전우성입니다.
5: 네.
1: 예.
5: 컴퓨터. 네.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6: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상곤 씨. 네.
7: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1: 아, 예. 작년 10월에 노을 완전체로 다녀갔고. 네. 올해 4월에 이제 강윤성 씨가 이제 김장훈 씨하고 허니.
7: 네.
1: 예, 같이 하셨죠?
7: 맞습니다.
1: 잘 됐습니까, 허니?
7: 음원 성적으로 보자면. 예. 뭐랄까 폭망이라고.
4: 음원 성적은요?
1: 여보세요, 무슨, 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예. 화제 됐잖아요.
7: 화제요?
1: 예, 화제성.
7: 화제성으로 따진다면 예. 그래도 음원 성적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장훈이 형 좋아해요?
7: 제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1: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젊은 우리 네. 균성 씨와 함께 하니까.
7: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 화제성이 없네. 이런
1: 예, 예, 예, 예. 네. 장훈이 형도 이제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7: 아, 감사합니다.
1: 저는 저 균성 씨하고 장훈이 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일단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고
6: 네. 또 그렇죠.
1: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좀 하시게 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7: 네.
1: 그 전에 다음 주에 축하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저 노을의 리더 상곤 씨가 네. 예, 생일이라면서요.
7: 이야, 아, 다음 주 생일을.
1: 예, 예.
7: 다음 주에 축하합니다.
1: 왜냐면 제가 또 오늘 뵈면은 2027년에 볼 수 있으니까.
7: 아, 예, 예. 미리 축하.
1: 미리 축하하는 네. 거죠.
6: 네.
1: 예.
6: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생일 축하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1: 그러니까요, 예.
4: 우리 방송에서 또.
1: 네, 네. 우리 노을 멤버들은 뭐 생일인데 뭐 또 선물 같은 준비한 게 있나요?
7: 저희가 서로 안 받고 안 주기 이러고 계속 살아왔어요.
1: 정념이 없네요, 되게.
7: 정념이요.
1: 너무 정념이 없네요. 네. 네.
4: 그래도 항상 거의 안 까먹고 그냥 꼭 생일날 딱 체크해서 예. 그날 오전부터 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신저. 예.
7: 그건 당연한 거죠.
6: 뭐 체크고 뭐고 매일 그 톡에 뜨잖아요.
7: 맞아요.
6: 뭐 체크할 필요 있습니까?
7: 일어난 사람이 예. 먼저 보내는 거죠. 네. 보고서.
1: 네. 화가 많이 나셨는데. 체크고 뭐고 아침에 다 보는. 예, 기분이 안 좋으시면 기분 좀 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 네, 네, 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라도 안 합니까, 네 분이서? 어때요?
7: 네, 그것도 안 합니다.
6: 네, 안 해요. 네.
1: 그닥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7: 아, 굉장히 좋아요, 사이는.
1: 사이는 좋아요?
7: 네.
1: 밥만 안 먹을 뿐이지?
7: 네.
1: 균성 씨 맞습니까?
7: 일단 스케줄 하면서 밥을 같이 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굳이 따로 또 모여서 밥을 뭐 먹겠습니까?
1: 예, 예. 음주 가부도 안 한다면서요? 음주 가면도 상고 씨만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6: 네, 네. 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네.
4: 가문은 아니고 예. 술을 상곤 형은 잘 마시고 즐기는데
7: 애주가죠.
1: 예, 예. 애주가. 예.
4: 저희 나머지 세 명은 술을 거의 못 마셔서.
1: 아, 네. 제가 애주가거든요. 혼자 먹고 혼술하거든요.
7: 네.
1: 상곤 씨도 혼술합니까?
6: 저 혼술도 하고 아내랑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1: 예.
6: 형님은 집에서 혼술.
1: 저는 이제 그 밤에 네네. 집에 혼자 저 구석에서
6: 네.
1: 이제 OTT 보면서 맥주 여덟 개를 마십니다.
7: 네?
6: 봤던 것 같아요.
1: 500짜리를.
7: 그... 아, 그러면 밤에 주무실 때 예. 너무 그 소변 이슈로 인해서 약간 잠에 푹 못 들지 않나요?
1: 무슨 상관 있어요?
7: 아, 그러니까 너무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져.
1: 제가 중간 요를 보든 뭐 완전 요를 보든 왜 신경 쓰세요?
7: 아니 예, 자꾸 깨잖아요.
1: 안 깹니다.
7: 진짜요?
1: 예, 예, 푹 잡니다.
6: 아우, 약간 방광이 크신가 봐요.
7: 크신가 보네요.
1: 네. 아, 뭐라고요?
6: 방광.
1: 아, 잠깐만요.
7: 오줌보라 그러죠?
1: 아, 방송 중에 저 DJ 방광을 말씀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래도 저렇게 생각해 주시 감사드리겠네요.
7: 대단하시네요. 예, 예.
1: 생일인데 뭐 받고 싶은 거 없어요?
7: 오.
6: 저는 네. 뭐 예, 딱히 없습니다.
7: 뉴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1: 그러니까 우리 저,
7: 준비해 보도록
1: 그러니까,
7: 하겠습니다.
6: 예, 예. 준비를 할 건가요?
7: 아, 그럼요.
1: 예.
6: 오.
5: 어, 그러면 이제 그럼 계속 우리 이제 준비를 하고 각자 이제 선물을 주고 그러는 건가요, 이제?
6: 준비만 하겠죠, 뭐.
5: 그렇죠.
1: 예, 예. 전우성 씨는 뭘 준비하겠다는 얘기예요?
5: 컴퓨터 준비해서 예, 예, 예. 컴퓨터. 네.
6: 예. 컴퓨터요?
1: 예, 좀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7: 그렇죠. 예, 예, 예. 예.
1: 자, 그 생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노을이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균성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7: 저희가 최근에 신곡이 나왔어요.
1: 예, 예, 예.
7: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1: 좋다.
7: 이 노래가 이사오 씨랑 같이 이렇게 듀엣으로 한 음원이거든요.
1: 이사오 씨?
7: 네. 오. 굉장히 노래 잘하는 그 여성 가수예요.
1: 예.
7: 그래가지고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봐 주시면 예.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저는.
1: 아니 들어봐야죠. 예. 이사오 씨는 어떤 분이에요?
4: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주로 스트리머로 노래하는 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1: 예.
4: 저희가 숲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1: 네.
4: 심사위원도 하고
1: 네.
4: 또 멘토도 하고
1: 네.
4: 그래서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우승자와
1: 예.
4: 저희가 신곡을 같이 콜라보해서 발표하는
1: 예.
4: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1: 네.
4: 이사오 씨가 1등을 하셔서 예, 저희랑 같이 듀엣곡을 발표한 겁니다.
1: 아, 그랬군요.
4: 네.
1: 이사오 씨의 어떤 그 장점은 뭐예요? 굉장히 고음을 잘한다면서요?
7: 굉장히 고음도 좋고 파워풀한데
1: 예.
7: 파워풀한데 또 섬세하게 표현을 해요. 원래 파워풀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잖아요.
1: 균성 씨도 파워풀한데 좀 섬세하잖아요.
7: 아, 저는
1: 네.
7: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알면서 그래요.
4: 가끔 겸손이 지나쳐서.
1: 예, 예, 예.
7: 아, 근데 그 몇 안 되는
1: 예.
7: 그런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다.
1: 아,
7: 네,
1: 그렇군요. 성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오의 노래는 인간계를 넘어선 느낌이다.
6: 네, 네.
1: 맞습니까?
6: 맞습니다. 저희
1: 예.
6: 그 가요계에
1: 예.
6: 그 인간계를 넘어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선후배님들
1: 예, 예,
6: 사이에도
1: 예,
6: 굉장히
1: 예.
6: 많고 근데
1: 네.
6: 우리 이사오님도 저는 들으면서 일단 단점을 캐치를 못했어요.
1: 아~
6: 단점이 없고
1: 예.
6: 정말 어려운 기술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1: 아, 성곤 씨도 저랑 비슷하네요. 사람이 단점을 찾거든요. 야, 단점을 찾았는데 없다
6: 네.
1: 이거 아니야 지금.
6: 그 네, 못 찾았어요.
1: 얘기하네, 지금.
6: 맞습니다.
1: 아.
5: 기술이 좋은데도 감성도 같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들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1: 네.
7: 저희가 노래 듣다가
5: 네.
7: 울었어요.
5: 네, 맞아요.
7: 성우 씨를 제외하고 저희 세 명이 다 울었습니다.
1: 진짜?
7: 네.
1: 성우 씨는 왜 안 울었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5: 저는 그 뭐 요즘 근데 그래 보여요. 예. 약간
1: 성우 씨는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0: 웬만한 거에 힘들 울지 않나 봐요.
1: 뭐 나라를 저기 적국에 빼앗기고 예, 나라의 예, 슬픔 이런 거 빼고는 예, 예. 그렇게 우는 일은 잘 없어서.
0: 애국자네, 애국자. 아,
2: 예. 예. 요즘에 나라... 증권사 어플을 자주 보더라고요.
0: 예. 너무 어이없이 너무 어이없어서 울음조차 안 나는군요.
1: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로 생각하려고.
0: 예, 예, 예. 먼 산을 보게 되고
3: 그렇죠,
0: 저기 먼 산을 보게 되고 북한산이나 저 먼 산을 보게 돼요.
3: 시력은 좋아지겠네.
0: 보이지 않는 지대산을 보게 돼요. 예. 요즘 그 주식 보시는 분들이
3: 성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와.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분도 워낙 노래를 잘하는데 막 깜짝 놀래요.
3: 깜짝
0: 소름이 막 돋아.
3: 소름 돋고 눈물 나.
0: 리얼로?
3: 네, 진짜로.
0: 강균성이?
3: 아 그럼요.
0: 이야.
3: 엄청 돋죠. 나,
0: 그래가지고 쉽게 저 좀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노래 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1: 일단은 이제 뭔가 그 조건 자체가 1등 예. 한 분은 이제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걸 미리 다 알고 참가를 하신 거였는데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이게 남자분이 뽑힐지 여자분이 뽑힐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남녀 듀엣이 될지 아니면 남자들이 같이 이제 부르는 노래가 될지 예. 그런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몰라서 저희도 예. 되게 설레면서
0: 예.
1: 오디션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네. 오, 예. 그러면 이사오 씨를 노을이 키운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3: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계통에서는 예, 거의 예. 탑1이라고 해도.
0: 아, 그러면 진짜 너 궁금해 미치겠네.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3: 네.
0: 이사오가 어떤 분인지 한번 노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노을과 이사오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신곡이죠.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0: 아, 감사합니다. 아,
1: 노래 좋다.
2: 아, 감사합니다.
1: 잘 뺐네.
3: 잘 뺐죠.
1: 잘 뺐어, 노래. 아, 잘 노래, 네. 노래 감성이 있고, 네. 거기 이제 이사벨 씨하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3: 이사벨 씨.
0: 이사벨 아니에요.
1: 이사벨 친, 저, 뭐, 친척이에요?
4: 이사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사오 씨하고, 네. 뭐, 보통 이사팔 아니에요? 이사팔. 이사오 씨하고. 아, 김성 부하부터 많이 웃어줘서.
3: 아, 너무 웃기네. 그 곱하기로 가면 이사팔이죠.
1: 그 이사팔인데, 네. 아. 동생 중에 이사팔 씨 있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사오 씨 재밌어서 그런 거니까. 아, 네네. 야, 진짜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아, 진짜.
3: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좋아요. 이게 노는 이 코러스 서로 이렇게 저 그러면 쌓는 게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잘해.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예.
4: 저희가
1: 예.
4: 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가수랑 뭔가 이런 색깔의 노래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네, 네. 그래요.
4: 예전에
1: 예.
4: 좀 가벼운 노래를 뭐 같이 한 적은 있는데 다른 가수랑.
1: 그거 가수랑 하지 말고 개그맨이랑도 해 주세요.
3: 예. 아, 그럼요.
1: 예, 저랑도 해 주시고.
3: 아, 그럼요. 화음에 있어서 예, 예. 많이 오타만 나지 않는다면
1: 오토튠 있잖아. 야, 기계를 왜 놀려?
4: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아, 근데 형님 잘하시잖아요.
3: 아니, 잘하시잖아요.
5: 너무 잘하시네.
0: 형님 발라드. 아, 난 좋아하셔서.
1: 나는 오토튠을 독일 사람이 해. 어, 독일 기사가 직접 와서 해요.
3: 오, 진짜 독일 기사.
1: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3: 와.
4: 글로벌 협업이다.
1: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해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되는 게 AI로 다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5: 오. 그렇죠.
1: 아,
5: 그렇죠.
1: 예, 저 그쪽 네. 전문이에요.
3: 아니, 예. 저는 요즘에 이승철 선배님 네. 굉장히 그 라이브 무대 요즘 많이 화제가 돼 가지고 예, 예, 예. 형님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났어요.
1: 그죠. 예. 예. 승철이 저 싫어해요.
3: 아, 그런가요?
1: 예.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웃어? 김서가 너무 웃잖아 지금.
3: 진짜 아니.
1: 아, 승철이 형이랑 워낙 친하니까.
5: 그렇죠.
1: 아,
3: 그러니까요.
1: 어, 엊그저께도 전화 통화하고 그랬어요.
3: 아, 그래요?
1: 예, 예. 균성 씨.
3: 네.
1: 갑자기 이제 근데 세 명은 많이 안 웃는다. 진짜.
5: 아, 더 크게 웃겠습니다.
1: 어? 아니, 성우는 내 이해가 돼. 성우는 뭐 지금 뭐 너무
3: 원산 보고 있으니까.
1: 원산 뭐 저기 지리산 보고 있으니까 내가
4: 아니야. 얘기했는데. 나는 저기 여유 자금으로만 해서 괜찮아.
1: 알겠습니다. 저 네. 저게 더 불안하네요.
3: 저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1: 예. 여유 자금이 그게 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1부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3: 아, 그냥
1: 예.
3: 이렇게 마감하나요?
1: 예, 예. 균성 씨의 신곡이죠? 어떤 노래입니까?
3: 아, 이 예. 부산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 예.
3: 그, 우리 부산에 가자.
1: 부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3: 네, 이거 홍보 한번 해달라고 아, 해가지고. 그래요? 노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1: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강균성의 노래 바로 듣죠? 우리 부산에 가자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웃어줘서 고마워.
3: 아, 너무 웃겨서 그래요, 진짜.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 예,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노을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 좀 소개를 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산에 가자가 이게 부산에서 좀 부탁이 온 거예요?
10: 그렇죠. 네, 부산 홍보송인데 네. 이걸 불러달라.
9: 왜 갑자기 강균성 씨한테 연락이 온 거죠?
10: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부산이랑 많이 예. 좋은 게 있긴 해요.
9: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0: 뭐 예를 들어서 연말 콘서트를 가장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항상 부산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9: 오.
10: 그리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노을빛 팬분들도 부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되지 않나요?
11: 부족한데요.
9: 좀 굉장히 좀 그 앞뒤가 좀 부족한데요. 네. 예.
10: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좀 제가 좀 부산스럽지 않아요?
9: 알겠습니다. 네. 예.
11: 뭔가
9: 오늘 자기 역할을 많이 못 하시네요. 그죠? 예. 좀 다른 분들이 혹시 뭐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12: 예. 없습니다.
13: 뭔가 좀 예. 밝은 네. 성격이고 좀 쾌활하고 이런 맞습니다. 면이 네, 네, 바다도 네. 있고 자연도 있고 그런 도시랑 어울려서
9: 그게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11: 그냥 의아한 걸로.
9: 정말 부산도 사랑하시는 부산 이행시 됩니까? 부산 이행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부산 사랑하니까.
12: 바로 네. 바로.
9: 자, 부.
10: 부자 되고 싶니?
9: 좋은데요. 산.
10: 산으로 올라가 봐. 왜요?
9: 자, 내년에 못하겠다.
12: 형님 잘하시잖아요.
9: 저는 그건 잘 안 해요.
12: 자,
9: 부엌으로 와.
12: 산!
9: 산채로.
12: 이야.
11: 너무 무서운데요? 이걸 죽였나봐.
12: 너무 무섭잖아요.
9: 부엌으로
10: 아니,
9: 와.
10: 네.
12: 산.
9: 산채로 끌고 와.
10: 우와.
9: 뭐 이런 느낌이죠.
10: 아니, 예. 뭐 생선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9: 와 그러니까요.
10: 네, 예, 예. 파닥파닥 뛰는 거 잡을 수 있는.
9: 그냥 내비 주세요. 내 멘트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 균성 씨가 네. 예, 오늘 본인 역할 잘 못 하고 있어요.
10: 아, 굉장히 진짜 저는 오늘 예. 그냥 네 산채로 가겠습니다.
9: 예예. 예. 백희성 씨가 연예인 섭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 네.
9: 아 거기 축가 행사 가수 메인 라인업이 노을이 있다고요?
10: 아 저희가 메인 라인업인가요?
9: 예예 예. 예. 백희성 씨가 얼마 전에도 저도 일을 하나 줬거든요.
10: 형님께서 주셨나요? 예,
9: 아니 백희성 씨가 저한테요.
10: 네네.
9: 웨딩 업체에서 그 디제잉 파티 한번 주셨는데.
11: 와.
9: 어떻습니까? 지금 백희성 씨 일을 많이 물어다 줍니까?
10: 잘하시죠.
9: 예.
10: 그 업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탑이지 않나.
9: 백희성 씨가 그 업계에서 코가 가장 크죠? 가수 중에서.
10: 코는 너무 크죠. 그러니까 가끔 그게 진짜 콘지 아니면 피진지 이런 것도 약간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9: 죄송합니다. 그 사람 없다고. 가를 많이 갑니까? 실제로?
13: 저희가
9: 네, 축가를 많이 가요?
13: 청혼이란 노래 때문인
9: 예,
13: 것 같아요.
9: 예, 예. 예.

0: 그래서 많이 부탁을 해주시고 사실 그 노래 빼고는 이별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곡이 제목도 청혼이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결혼식에서 듣기를 원하는 곡이 돼서 예. 그래서 예.
1: 그럼 실제로 청혼으로 축가 갈 때는 내무에서 거의 다 같이 가요?
2: 같이 갈 때도 있고요. 예. 또 각자 또 지인들이 있는데. 예. 또 이제 네 명 부르기 너무 미안할 때도 있나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3: 인수로.
1: 아 쪼개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2: 네네네.
1: 어 그러면 결혼식장은 그래도 꽤 많이 갔을 텐데 재미난 일 좀 있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2: 저는 재미난 일이 최근에 한번 있었어요.
1: 어, 준서가 왔다.
2: 왜냐면 이게 보통 노래를 부르면 두 곡을 요청을 받아요. 그럼 저희 노래 축가로 이제 청혼을 딱 부르고. 그다음에 한 곡은 제가 신청곡을 받아요.
1: 아 거기서?
2: 네.
1: 어떻게요?
2: 미리 받는 거죠 신청곡을.
1: 아, 미리
2: 연락이 되니까. 네네.
1: 아~
2: 근데 이선희 선배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1: 예.
2: 그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하다가 예. 혀를 깨물었어요.
1: 왜?
2: 모르겠어요. 실수로. 그냥 실수로 혀를 깨무는 거예요.
1: 어.
2: 별처럼 수많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1: 맞아요.
2: 수에서 깨물어서 어. 별처럼 황황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노래를.
1: 실패.
2: 실패?
1: 알겠습니다. 예.
3: 수에서 혀가 왜 나왔을까요?
1: 마이너스 20 좀 드리고요. 다음 분도 기회 드릴게요. 결혼식 네. 꼭 에피소드예요?
3: 이렇게 웃길지는 모르겠는데.
1: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예, 예.
3: 네. 그 저희가 이제 4명인데
1: 전우성 씨. 예.
3: 네. 전우성입니다.
1: 예.
3: 네. 4명인데 예. 가끔씩 4명이 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1: 아, 그렇지.
3: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이제 하나 내지 두 개가 준비가 될 때
1: 맞아.
3: 그러면 이제 스탠드로 세워놓고 서로 이제 서로 입냄새를 맡으며 노래를 하는
1: 게 있습니다. 근데.
3: 끝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자 이거는 왜 얘기해 주시지 않나요? 혀깨문 게 더 낫지 않았어요?
3: 아 기대치가 없어.
1: 알겠습니다.
2: 아니, 저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1: 저는 뒤로 가지 않고 김경호만 불러주세요. 좀 별처럼. 아니 네. 김경호 씨 노래 불러주세요. 달려가.
4: 저는 사실 예. 그 제가 이 팀 내에서 인지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1: 예.
4: 그냥 뭐 오늘 축가 노을 씨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0: 저는 항상 많은
4: 최근에
0: 것 같아요.
4: 최근에도
3: 상군이랑
4: 우성이랑 둘이 갔는데 노을에 전우성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저랑 둘이 올라갔어요.
1: 예.
4: 그래서 저는 제 소개도 없이 그냥 노래를 했어요.
3: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DM이 오셨어.
1: 뭐라고요?
3: 급하게 길게 그랬고 소개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장문으로 막고 신경 쓰지 말라고.
1: 예.
3: 끝입니다.
2: 네.
1: 전우성 씨는 혹시 정우성으로 한 적 없나요? 정우성.
3: 진짜 많고요.
1: 얘기 좀 해주세요.
3: 그랬습니다.
1: 소개를
3: 네.
1: 정우성 씨라고. 네.
3: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렇고 네. 사회자분도 좀 미안해하시니까 전우성입니다. 전우성입니다.
1: 이게 잘못하면 정우성이고
3: 네, 맞아요.
1: 잘못하면 전유성이 된다.
3: 진짜 많아요.
2: 양쪽 다 있죠.
3: 네. 진짜 많습니다.
1: 예, 예.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름다웠어요.
3: 감사합니다.
1: 어떻게 모든 게 재밌을 수 있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저 하나만 더 해도 돼요?
1: 됩니다.
2: 네.
1: 아, 저 이게 지금 토크박스가 아닌데.
2: 저는 실패가 너무 속상해서
1: 그런데. 좋아요. 말씀하세요.
2: 제가 이제 마이크에다가 리버브를 좀 넣어달라 그랬어요.
1: 예, 예, 예.
2: 근데 마이크에다 리버브는 안 넣고
1: 예.
2: 반주에 리버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코러스가 그대 원한 저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아주 그냥 생으로 나가고 얼마나 룩룩룩룩룩룩 이렇게 되고 반주는
1: 어디서 그런 거예요 그게?
2: 그게
1: 방송에?
2: 어딘지는 얘기 못해 축가 그 결혼식장에서
1: 리버브를 반주에 건 거야?
2: 리버브 반주에 건 거예요 마이크에 단 걸
0: 그것까지 부를 때 너무 웃겼겠다
2: 저 웃겨서 예, 혼났어요 진짜 예.
1: 아,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어요
2: 이건 예. 실패 아닌가요?
1: 아니 실패는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하셨어요. 예, 저 PD도 당황하고 지금 시간 때문에
3: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2: 지금
1: 예, 예, 예. 우리 PD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3: 네.
1: 땀을 흘리네요. 그럼 여기서 만회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 뭐죠?
1: 라이브.
2: 아.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2: 네.
1: 예, 노을의 정말 대표곡입니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이 라이브로 가능하시겠어요?
2: 가능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실패한 걸 라이브로 한번
3: 많이 하겠습니다.
1: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와 함성입니다. 잘해 주세요.

0: 아 좋아 역시 누리야 역시 아, 좋은 스피커 딱 들으면
1: 네 스피커로
0: 네. 그 사라운드 있잖아 네. 그걸 돌비로 들으면 난리야 내 그 노래가 막
1: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하모니가 예술이야 아유, 이 노래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하거든 제가
1: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0: 정말 좋습니다 이 노래로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자 행운의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우리 노래 맏형 이상군 씨가 퀴즈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네. 지난 2024년 6월 18일 박명숙 씨가 죄송합니다.
0: 박명숙 씨요? 기회를 주도 저러네요. 저.
2: 자, 박명수 씨가 예. 이런 고백을 해서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네네. 이것 치는 남자 박명수 집에서 홀로 이것 칠 때 가장 예. 행복해. 자,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는 집에서 홀로 뭘 칠까요?
1: 진짜 질문
2: 도대체 아,
1: 이거
2: 뭘 칩니까?
1: 뭐지 이거?
3: 아, 근데 어렵네요.
1: 아니
2: 얼마나 칠까요?
3: 이 질문
1: 자주
3: 어렵네요.
1: 치시나요?
0: 예, 자주 칩니다.
1: 자주 쳐요?
0: 예, 예. 1번 벽.
1: 와우.
0: 2번 징. 와우. 3번 피아노. 와우. 4번 탬버린.
1: 탬버린?
0: 예. 이야. 자, 벽, 징, 피아노, 탬버린. 정답 보내주실 것은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5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추첨을 통해 6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야 잘생긴
0: 나의 자 우리 노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재미있고 네. 라이브까지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1: 아유 당연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3: 아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0: 네?
3: 재미 없었던 부분을.
0: 아니에요. 저 기대도 안 했어요.
3: 알겠습니다.
0: 아니요 전 우성 씨 기대도 안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기대한 거에 비하면 제일 재밌었어요.
3: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기대 안 한 거에 비하면 지금 오늘 축제예요 축제.
3: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 제 라디오 쇼가 한 시간짜리 방송이라서 네. 24년 동안 쌓인 명곡들을 다 들어볼 수 없고요. 짧게 치고 가기 위해 준비한 코너예요. 노래 한 소절 라이브. 오.

0: 채로.
1: 아, 예, 멈춘 채로 딱 멈추셨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아무 일 없는데 멈춘 채로 딱 멈추셨습니다.
0: 아, 근데 패티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맞아. 워낙 전부 넣었다도 좋은 노래니까. 예, 예. 2006년에 발매된 정규 3집 타이틀곡이죠.
0: 네, 맞습니다.
1: 이 노래도 20년 됐어요, 그죠?
0: 그렇네요.
1: 아, 그때 기억이 납니까? 20년 전이?
0: 당연히 기억나죠. 네, 저희가 뭐랄까 이 노래로 활동을 하고
1: 네.
0: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1: 예.
0: 회사에서 이제
1: 나가래?
0: 아무래도 네, 더 이상은
2: 비전이 없다.
0: 비전이 없다.
2: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0: 아~ 그런데 저희는
2: 예. 느낌이었어.
0: 해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사는 해체가 난 거예요.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너무 우리는 할 힘이 없죠. 너무 속상했죠.
1: 예, 예.
0: 그런.
1: 잘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0: 잘 이겨냈죠.
1: 해체 없이.
0: 그럼요, 그럼요.
1: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진짜 영원해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자, 밀리터리님 거는 어떤 분이 좀 해주실까요?
3: 네, 상곤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네.
3: 저는 군대 가서 노을이란 가수를 알게 됐어요. 저희 대대에 코인 노래방이 있었는데 탄약고 네. 근무하러 가는 길에 거길 지날 때마다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네, 맹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대 전체 장기자랑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저희 대대 선임 3명이 노을의 청혼을 불렀거든요. 크크크.
1: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You don't have to cry.
0: 저희 네 명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아, 너무 고맙죠.
0: 네, 화성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1: 세, 연습, 세, 세, 이런 거 안 해요?
0: 세, 세,
1: 안 해요.
0: 세, 세, 세, 자, let's go.

0: 좋다. 예.
1: 감사합니다.
0: 아,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다.
2: 감사합니다.
0: 아, 좋다. 자주 좀 나와.
2: 네. 아 감사. 어? 불러주시면 저 언제든지
1: 그럼요.
2: 나오죠.
0: 어 매일 불러줄 수도 없고.
1: 그렇죠.
3: 솔직하시다.
1: 그건 저희도 힘들어요.
0: 두분두분 부를게 그냥.
2: 두분두분 불러주세요. 어, 생각날 때.
0: 어 그래. 1년에 두 번은 부를게.
2: 아, 아, 너무 감사해.
0: 해줘 진짜.
1: 아, 네. 좀 더 일찍 불러주시면 안 돼요?
0: 공연 방송도 할 때 오지 그랬어. 아, 어? 여수에서 하는데.
1: 아 맞다. 아. 그때 우리 가고 싶었는데 그치 아, 안 됐었는데.
0: 그러니까. 아, 니네 회사에서 크게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1: 지금. 아 진짜요? 아,
2: 뭐야?
1: 실패 실패.
0: 아니야 뻥이야 뻥이야.
1: 실패.
2: 아니 공개 아, 방송은 저희가 크게 안 받아요.
0: 아 농담이에요. 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분의 하모니는 기가 막힙니다. 예, 이 노래 이 노래 좀 우리 70년대생들 80년대까지 진짜 너무 노을을 좋아하니까.
4: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진짜 감사합니다.
0: 아, 콘서트 언제 합니까?
4: 콘서트를 6월에 했어요.
0: 예, 예. 잘 맞췄죠?
4: 예, 예. 이사우 씨랑도 같이 한 곡
0: 부르고. 네, 아까도 예.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네.
2: 연말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0: 연말에 네. 어, 서울에 삽니까?
2: 서울에 사고요.
0: 예.
2: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0: 아~
2: 전에 그 주말에
0: 예.
2: 토요일 일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0: 혹시 뭐 아까 부산 얘기 부산은 마지막에 합니까?
2: 자, 사실 저희가
0: 예.
2: 이 지방을 전국 토로 다 돌고 싶은데
0: 네.
2: 어 이게 굉장히 많이 공연계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0: 아~
2: 그래서 저희가 서울만 하게 될지
0: 예.
2: 아니면 다른 지방을 몇 군데 더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0: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2: 지켜봐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네. 너무너무 재밌고 네 분이서 토크만 해도 재밌어요.
2: 예. 다음에는 토크로만으로도 불러주셔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0: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아, 네, 그건 어렵겠네요.
0: 토크로만은
1: 네. 그냥 재미없다고 계속 말씀.
2: 노래를 안 하면 가치가 없다.
0: 네, 토크로만은 개그맨 부르겠습니다. 예. 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해. 네.
2: 예,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0: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예.
0: 이사오 씨랑 함께한 노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0: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감사하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부르도록 아니면 빠르면 올 가을에
2: 네.
0: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요 3번 피아노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노을의 노래, 예, 대표곡이죠. 청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정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6km 구간 밀립니다. 이후 동웅천 부근, 좀 더 가서 설악에서 각각 정체고요. 서종에서 화도 사이 8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또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새마을까지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3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수원에서 신갈,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항상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옷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장 예쁜 옷은 새 옷이다. 오래 입은 옷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감흥이 줄죠. 근데 새 건 달라요. 벼르던 게 드디어 생겼다는 만족감이 있죠. 또 새 것 자체가 주는 효과, 그 설렘도 있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옷이나 신발을 새로 사놓고도 정작 손이 가는 건 늘 입는 오래된 애착옷일 때가 많다는 거죠. 새 거는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오래된 건 마음을 편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설렘과 편안함이 다 필요하고요. 그 둘 사이를 기분 좋게 오가면서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시는 거죠.

0: 목소리가 참 깊고 풍부하죠.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 있네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릭 애슬리가 노래한 Never Gonna Give You Up. 절대로 널 실망시키지 않고 널 울리지도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든지 거짓말해서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로맨틱한 일편단심 순애보송으로 오늘 일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출발합니다. 안정래 씨가요. 아빠가 14년 탄 차를 새 차로 바꾸셨는데요. 경상도 사나이 우리 아빠 타던 차를 떠나보내며 우시더라고요. 진짜요. 가족들 모두 당황하고 놀랐어요. 터프남이셨거든요. 차에 애정이 크셨나 봐요. 아, 안정래 씨. 아버님 또 다른 모습 보셨겠네요. 정경숙 씨. 백디 우리 공장에서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겨울옷을 만들어요. 두꺼운 겨울옷이요. 와, 한여름에 겨울옷 만드시는구나. 너무 덥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위 금방 갈 겁니다. 정경숙 씨 그러시군요. 최소정 씨는 오후에 선물 같은 인백션의 백뮤직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많은 프로 중에서 백뮤직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백션의 백뮤직은 오늘도 익숙함과 새로움 또 흥과 차분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음악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 2시간 기대해 주세요. 신청곡 주실 문자 번호는요. 샵1061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콩은 무료예요. 가입해 주세요.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아울시티가 노래한 핫 에어 발룬이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애담 영의 원맨 프로젝트 밴드죠. 아울시티. 이 청량한 신디사이저 사운드하고요. 통통 튀는 비트가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가사도 참 예뻐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7921님의 신청곡입니다. 전설의 엔지니어이고 프로듀서인 알란 파슨스 그리고 작곡가 에릭 울프슨이 함께한 팀이에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를 청하셨군요.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는요 매번 다른 보컬리스트를 기용을 했는데 이 노래는 더 좀비스 출신의 영국 가수죠. 컬린 블런스턴이 노래를 했네요. 내가 늙고 조금 더 현명해지면 날 흔들었던 그 힘든 말들도 가을바람처럼 지나가겠죠. 내 마지막 커튼을 닫게 될 때 내가 늙고 좀 더 현명해지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어서 영국의 전설의 밴드 슈퍼 트램프의 The Logical Song 준비돼요. 학교하고 사회가 아이들한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만 가르치면서 결국에는 순

순수한 감정 그리고 진짜 자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비판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듣습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 Supertramp, The Logical Song

슈퍼트램프의 The Logical Song, Alan Parsons Project의 Old and Wise 두 곡 이어들었어요. 7월 19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실시간 번역까지 되는 그 AI 안경 그거 들어보셨나요? 옛날 그 007 영화 같은 그 첩보 영화에서 뭐 비밀 요원이나 스파이들 쓰던 그 첩보 안경 그거 아니고요. 가상 뉴스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하면 영화 자막처럼 내 안경 눈 쪽에 자막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페라 글라스 그 빌려주듯이 외국인 관객들한테 그 인공지능 자막 안경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많다네요. 하긴 예전에는 그 전화기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언젠가는 안경만 쓰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자,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에 좋은 노래와 선물로 응답하는 시간.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를 준비합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오늘은 이계준 씨 사연 소개할게요.

몇 주 전 광주 시내에 일이 있어서 나갈 때 일입니다. 그동안은 늘 자차로 이동했지만 시내 번화가 쪽은 주차하기도 까다로워서 그날은 오랜만에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죠. 버스를 타는 건 거의 10여 년 만이었는데요. 요즘엔 정류장에 버스 노선도 잘 나와 있고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배차 시간도 알려주더군요. 세상 참 좋아졌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탈 버스가 오길래 올라서서 아내가 준 버스 카드를 댔더니 어라?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5천 원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뒤에 들어오던 다른 손님이 핸드폰을 기계에 갖다 대니까 삑 소리가 경쾌하게 나더라고요. 아, 저것도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기계가 조용하더라고요. 한 번 더 대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좀 더 꾹 눌러서요. 하지만 여전히 무반응. 그제야 기사분이 웃으면서 어르신, 휴대폰에 교통카드가 있어야 돼요 하더라고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현금 요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현금은 1,500원입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는 보이지 않고 5만원권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앞쪽으로 오더니 어르신,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하면서 카드로 제 요금을 내주는 겁니다. 1,500원이 어떻게 보면 자금은 작은 돈이지만 그 순간 저한테는 몇백만 원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마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답할 길이 없어 학생이 내리는 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가능하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보며 이 스마트한 세상에 엉덩이를 들이밀어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제 교통카드는 늘 빵빵하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잔액이 부족하면 저도 그 학생처럼 카드를 툭 대주고 싶어서요. 근데 몇 주가 지나도록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저처럼 어리바리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가 봐요. 그날 그 학생 눈에 제가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을지 확실히 알 것 같아서 두고두고 웃프기만 합니다.

오늘 사연 쓰고 따블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아바의 노래 듣고 왔어요. Move O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부는 바람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한 곳에 머물기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였어요. 이계준 씨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몰라도 10년 만에 버스를 타고 여러 경험하셨네요. 신문물에 놀라고 또 카드에 잔액 없어서 당황하고요. 또 친절한 여학생 덕분에 감동까지 받고요. 차를 놓고 다니겠다는 엄청난 결심까지 하셨네요. 근데 자차로만 이동하다 보면 이 버스 요금 내는 방식이 바뀐 거 모를 수 있죠. 또 젊은 세대한테는 당연한 게 다른 세대한테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개 아유 어려워서 못하겠어. 아유 나 그냥 차 몰고 다니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반대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면 뭐 AI가 더 발전하고 또 로봇이 일상이 되고 세상이 확 달라져도 다 적응하실 거라고 봅니다. 사연 주신 우리 이계준 씨한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콜라 세트예요. 여러분들도요.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게시판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거기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제가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래 세 곡 이어드릴 텐데요. 오랜 친구 사이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로듀서 장 토니크하고 이맨이 결성한 팀인데요. 토니크 앤 맨이라는 팀 이름으로요. 데이 앤 나이스를 노래합니다. 2023년에 나왔는데요. 밤이고 낮이고 지금 푹 빠진 그 사람만 생각난다는 사랑의 감정을 아주 달콤하게 감각적으로 노래했어요. 이어서 강희선 씨가 이지 러버를 청하셨죠.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노래죠.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필립 베일리하고요. 밴드 제네시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필 콜린스가 노래한 거예요. 이지 러버는요. 쉽게 마음을 사로잡고 또 쉽게 떠나버리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보면 너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걸 조심해 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영국의 5인조 보이밴드 5의 Rock the Party 준비합니다. 노래 나오는 귀에 익은 사운드가 이제 들릴 텐데요.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프랭크 벨리 그리스가 이 노래 흐릅니다. 샘플링한 거죠. 파티를 즐겨보자. 댄스 플로우를 뒤흔들어 놓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너지 가득한 파티 찬가예요. 토니 앤 맨의 노래 Day and Night.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의 Easy Lover, 5의 Rock the Party.

Rock the Party, 5의 노래, Phil Collins와 Philip Bailey가 노래한 Easy Lover, Tony Can Man이 노래한 Day and Night 듣고 왔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이달현 씨가 아내가 덥다고 뭐든 나만 시켜요. 인간 리모컨이 된 것 같아요. 더워요 하셨어요. 심유영 씨, 백디 저요. 방금 횡단보도 좌우 살피면서 건너는 고양이를 봤어요. 어찌나 신기하든지 제가 헛걸 본 걸까요? 아니, 제대로 봤을 거예요. 걔도 살아야 되니까. 하트 언론 8731님이 청하셨네요. 앤과 낸시 윌슨 자매가 중심이 돼서 밴드를 이끌어가죠. 어떻게 해야 당신을 내 곁에 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트 언론.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흥도 많고 화도 많은 분이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만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미국의 아이돌 팝스타죠. 데빗 깁슨의 Electric Youth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청춘이란 뜻이겠죠. 우리는 에너지 넘치는 청춘,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1부 마칩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대동요금소 1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좀 더 지나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새말까지 더디느름입니다. 경계권에선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는 9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 많아졌고요. 더 가서는 설악에서 밀리다가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12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3km 구간 정체고 더 가서는 수원에서 신갈 또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0: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아유 참 목소리가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죠. 크리스틴 맥비가 노래한 Got a Hold on Me로 7월 19일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설의 밴드죠. 플리트우드 맥의 건반 여신, 또 싱어송라이터죠. 크리스틴 맥비가 솔로로 발표한 노래예요. 나한테 사랑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설렘과 행복감을 노래하고 있죠. 늘 듣던 곡이라도요. 일요일 2부에 듣는 노래들은 조금 다르게 들리죠. 전문가가 선택한 노래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백그라운드님들의 취향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골라오십니다. 임준모의 식스센스 코너 기대해 주세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사람은 누구나 그 사회에서의 모습하고 본캐, 그러니까 본래 캐릭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놀랄 때도 있어요. 평소에 툭하면 발끈하고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말투인데 이 회사 상사요. 아니, 어?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할 수 있어? 잠깐만, 전화 왔어. 어, 우리 딸. 이러면서 통화하면 얼마나... 방금까지 목에 핏대대던 그 사람 만나 싶잖아요. 이분도 본래 캐릭터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식스 센스.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발끈 임진모 아닙니다. DJ 천이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한 남자예요. 진모 진모 임진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구호일사님이 임진모님이 임백천님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며 투정 부리시잖아요. 네.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1: 글쎄, 네. 구호일사님이 그렇게 또 들으셨다면 제가 정말 그 관심과 사랑을 갖다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정을 부리나 보죠. 네.
0: 그럼 뭔 소리예요? 본인이 관심과 사랑을 하다니까 그런 네. 거. 아무튼 강명구 씨가 네. 진모 쌤은 투정 부리실 때 너무 귀여우세요. 네.
1: 아, 귀엽다는 말을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0: 오늘은 진모 씨의 그 귀여운 면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의 식스 센스 예. 주제 안내 좀 귀엽게 해주세요.
1: 지난 주에 그 제가 좀 많이 좀 투정을 부렸죠. 근데 지난 주에 그 기억나세요? 제가 시원한 노래
0: 여름에 했다. 듣는 예, 예. 시원한.
1: 근데 이번에 한번 더 나가서 네. 아예 겨울 노래 한번 듣자고요. 진짜 시원.
0: 아 여름에 듣는
1: 진짜
0: 겨울
1: 시원하게
0: 노래. 한 겨울에 듣는. 네.
1: 그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0: 아,
1: 겨울
0: 한 여름에
1: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 중에서 있잖아요. 네. 겨울 노래 중에 너무 여름이 더워가지고 겨울 노래 만든 사람도 많고 네. 또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일부러 따뜻한 봄 그다음에 여름을 갖다 노래한 곡도 많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게 해서 만든 곡들이 네. 오늘 그런 곡들입니다. 그래서 겨울 노래인데 사실 여름에 만든 그런 곡도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여름 노래 만든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모아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오늘 첫 번째 곡은 토니 베네트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0: 네. 네. 1926년생이세요. 그때 96세로 네. 2023년에
1: 맞습니다.
0: 하늘의 별이 됐죠.
1: 이때 돌아가실 때 우리 송혜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가 됐죠. 96, 97세 아주 장수하셨는데 토니 베넷은 참 그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0: 왜냐하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예. 레이디 가가
1: 맞아요.
0: 앨범도 내고
1: 예.
0: 아주
1: 케이리 랭하고도 네,
0: 어린 후배들하고
1: 맞습니다.
0: 네, 듀엣을 했었죠.
1: 마음이 젊으신 거죠. 근데 역시 뭐 토니 베넷은 콜콜 핫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가 54년 100위로 되기 이전에도 히트곡이 많았지만 그래도 대표곡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근데 이 노래가 찬바람이 이렇게 나는 그런 시즌에 너무 이 곡이 좋아요. 그런데 여름에 들으면 당연히 그러면 시원하겠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내 마음을 남겨놨다 하는 얘기. 샌프란시스코를 동경하는 그런 노래예요.
0: 그렇죠. 파리의 아름다움 네네. 조금 왠지 슬프고 로마의 영광 네네. 이미 좀 옛날 얘기 같고
1: 예.
0: 뭐 파리 로마 맨하튼도 좋지만 내 네. 마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그 높은 언덕 또 별을 향해 올라가는 작은 케이블카
1: 네네.
0: 푸른 바다가 있는 곳 아침 안개가 공기를 차갑게 식혀도 괜찮아요.
1: 네.
0: 거기에 내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노래가 한때요 우리 연기자 김정은 씨의 광고 배경음악이었는데 그때가 막 낙엽 떨어지고 굉장히 추운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 노래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노래가 사실 탑10에 오르고 이렇게 빅히트 곡은 아닌데 저걸 받았어요. 아, 그래미의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어요.
0: 이야,
1: 그래서 이 노래가 더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네. 본상을 받았고
1: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0: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첫 곡 토니 베넷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0: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아, 토니 베넷,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첫 곡이었어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두 곡 들을게요. 하나는 우리 임백천 선배가 너무 좋아하는 그 가수죠.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갖다가 아주 멤버 전원이 여성이었던 여성 록 밴드 뱅글스 있었죠.
0: 뱅글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터널 프레임이 아주 애청됐을 거예요. Walk like
0: 이집션도 좋았고
1: 좋았고요.
0: 매닉 먼데이
1: 아, 맞습니다. 네. 그런 히트곡이 많았던 그룹인데 헤이즈 쉐이드 오브 윈터라고 사이먼 가펑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0: 그렇죠.
1: 리메이크하는데 재밌는 게 사이먼 가펑클 노래는 앞에 A가 있어요. 어 헤이즈 쉐이드 오브 윈터인데 뱅글스는 A를 뺍니다. 그래서 그냥 헤이즈 쉐이드 오브 윈터예요.
0: 근데 이게 지금 사이먼 가펑클 버전보다 조금 네. 차트가 높았죠. 네.
1: 아주 2위까지 했으니까 네. 성적이 좋았고요. 특히 뭐랄까 뱅글스 자체의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잘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유가 그 양현의 가을의 아침 불어나 똑같은 건데 그냥 기획자가 시켜서 한 레퍼토리는 맛이 안 날 수가 있어요.
0: 네.
1: 자기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양현의 가을 아침 왔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풍요롭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평소에 즐겨 들었던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0: 야, 이 락밴드가 포크 음악 이런 거를 듣기가 네. 참 쉽지 않을 텐데.
1: 좀 아, 저랬을 땐 듣죠.
0: 그런가요?
1: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곡은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인데 이 노래는 한마디로 여름 냄새가 있죠. 근데 제가 왜 선곡했냐. 마마이선 팝바스 이 곡을 쓴 사람이 존 네. 필립스가 너무너무 추워갖고 뉴욕 쪽에 동부 쪽에 갔더니 아 그래서 따뜻한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만든 거예요.
0: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결성이 됐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뉴욕에서 추워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뭐 상징적인 노래가 됐죠.
0: 네.
1: 근데 이상하게 저는 겨울 노래 느낌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드림이.
0: 이게 저 홍콩 영화 중경삼림의
1: 예. 아유 아주 직역 13번인가 나오죠 아마.
0: 그러니까
1: 그 영화에서
0: 그 이후 세대들한테도
1: 네네
0: 폭넓게 알려졌을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 예.
0: 오랜만에.
1: All the leaves
0: are brown, bam, bam, bam, and the sky is gray. 같이 불러요.
1: 아 싫어요. 아 저는 묻어가기 싫고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들어 진짜 못해도 둘이 똑같이 못하네. 나 한 사람만 못하면 된다고 생각해.
0: I've been for a walk.
1: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On a winter's day.
0: I've been seven one. If I was in LA.
1: 아유 진짜 무슨
0: California dreaming.
1: 술 취하고서 부른 것 같지 않아 지금?
0: 술 취한 것보다 뽕삐리니까. 아니 요새 무슨 노래는 하면 뽕삐리 뽕삐리. 자, 뱅글스의 Haze Shade of Winter 이어서 네. 마마스 앤 파파스의 California Dreamin'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입니다.
1: 네.

0: The Bangles의 Haze Shade of Winter, The Mamas and Papas의 California Dreamin 두 곡이어 듣고 네. 왔습니다.
1: 자 이번에 겨울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0: 네.
1: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조금 추운 느낌이 있어서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고르는 건데.
0: 네.
1: 사실 이 노래 윈터 타임은 스티브 밀러 밴드의 노래로 국내 애청곡이에요.
0: 아, 이건 눈바람
1: 엄청나죠.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게 77년에 나와서 네. 78년까지 인기가 이어진 앨범입니다.
0: 진모 씨 고3 때 나왔군요.
1: 고3 때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대학교 들어와서 더 인기가 좋았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여기에는 히트곡 아주 큰 히트곡이 세 개가 있습니다.
0: 네.
1: 아주 그때는 뭐 음악다방에 가면 진짜 엄청 나왔던 노래가 스윙타운, 젯 에어라이너, 정글러, 정글러 하는 노래 있어요. 이 세 곡이 있는데 이상하게
0: 나는 징그러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1: 좀 사람에 대해서 게스트 영어로 뜻이 뭐예요?
0: 정글러 이래가지고
1: 아니 게스트가 영어로 뜻이 뭐냐고요?
0: 손님이요.
1: 손님 대접 좀 해봐요.
0: 알았어요.
1: 옛날에 어른들의 가장 큰 미덕이 뭔지 알아요? 봉제사 접힌객이야.
0: 야 여기 손님 가신댄다.
1: 아 이거 진짜 간다.
0: 안녕하세요.
1: 근데 이 노래가 그 엄청난 히트 싱글 속에서
0: 예.
1: 살아난 거예요. 왜? 제목이 윈터 타임인데 막상 들으니까 진짜 겨울 노래처럼 추워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필요하거든 시즌송이.
0: 네.
1: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본인은 끼워넣었을 거야 이 노래. 그런데 결국 제목 덕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애청곡이 됐죠. 저는 우리나라만 애청곡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베스트 앨범 나오는데 거기에 윈터타임이 들어가 있다니까.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윈터타임이 사랑받은 거예요.
0: 네.
1: 그거 진짜 이 노래.
0: 이게 연금송이네.
1: 맞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뭇잎들이 모두 갈색으로 변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시원한 그 추운 느낌 있죠.
0: 새들은 여름을 찾아 날아가 버리고.
1: 그러니까 와. 딱 이 계절에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골랐어요. 하나 더.
0: 예.
1: 그다음에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눈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것만큼 이 여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0: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나오는 노래죠.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겨울 노래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여름에 이 노래가 많이 미국 라디오에서 선곡이 된대요.
0: 그러니까.
1: 미국도 덥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눈 내리는 이런 계절 노래가 시즌송을 들으면서 그나마 더위를 좀 식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노래도 역대급 폭염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뭐 사랑하지만 사실은 여름 노래로 겨울 노래로 된 것 중에선 너무너무 여름에 만든 폭염 속에서 만든 게 많고 또 반대로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 그런 노래를 만든 것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드리밍하고는 반대죠.
0: 어떤 계절 좋아해요? 아주 뜨거운 여름 아니면
1: 저는 여름입니다.
0: 아 여름 좋아해요?
1: 예, 우리 집이 못 살아가지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요. 전 그냥 빨리 봄이 오고 여름 오길 바랬어요.
0: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1: 여름이라니까요. 아,
0: 난 가을이라 그랬죠.
1: 아유, 전 가을 낭만 이런 거 안 맞아요. 네.
0: 아, 이 레디 스노우, 레디 스노우, 레디 스노우는 네. 버전이 많죠.
1: 아, 그럼요. 네,
0: 누구 노래로 들을까요?
1: 그래도 역시 그 많이 사랑받는 건 딘 마틴 아니에요?
0: 네. 네,
1: 딘 마틴 노래로 듣죠.
0: 꿀성대죠.
1: 네, 네.
0: 이 사람 배우죠, 원래.
1: 배우. 엄청난 네. 배우죠.
0: 네.
1: 프랭크 시나트 시대에 같은 그 한마디로 같은 요즘 말로 나쁜 말로 하면 패거리였죠. 레드팩이라고요. 레드팩이라고 그 아예 패거리였어요. 패거리.
0: 그 이를테면 본인하고 이렇게 저쪽에 서 있다고 그러지. 우리 패거리들은 어디 있는 거야.
1: 네, 네.
0: 스티브 밀러 밴드의 그 혹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윈터 타임.
1: 네.
0: 딘 마틴의 레디 스노우, 레디 스노우, 레디 스노우.

0: 여름날 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겨울 느낌 네. 그래요. 시원한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네.
1: 솔직히 제가 이걸 고르는데요. 네. 저부터 좀 추운 느낌 시원한 느낌 그걸 원해서 이런 주제로 네. 한번 해봤습니다.
0: 언제든지 다시 들으세요. 스티브 밀러 밴드의 Winter Time, 딘 마틴 버전의 Lady Snow, Lady Snow, Lady Snow.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고요.
1: 네. 네. 그리고 이 노래 지금 Lady Snow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 미국의 웹진 들어가서 겨울에 아니 여름에 듣는 노래들, 네. 겨울 노래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오늘 골랐어요.
0: 네.
1: 좀 뒷노래인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곡 알죠? Kiss Me.
0: Kiss Me.
1: 이게 어느 광고에 쓰였는데 조성모 광고였던 건 기억이 나요. 네, Kiss Me인데 이 노래도 그렇게 여름에 이 곡을 갖다가 선호한다 그래요. 맛이 시원해서.
0: Kiss Me인데 덥잖아요 느낌이.
1: 시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단선적이야.
0: 아니 네. 더운데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1: 아 근데 이거 가사를 들으면 네. 봐봐요. 계속 키스해달라는 얘기인데 수염난 보리밭에서 키스해줘. 초록초록한 잔디 옆에서 키스해줘. 은하수 아래서 키스해줘. 부서진 나무집 옆에서 키스해줘. 이게 시원하잖아요 느낌이.
0: 뭐 시원해 더운데.
1: 아 저 진짜 KBS 사장에게 좀 요청합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진짜 it's time.
0: Too goodbye. 여기 손님 가신댄다.
1: 아유 그러잖아. 제가 이게 오늘 방송하는데 네. 제 방송은 우리 임병석 PD하고는 또 마지막입니다 지금.
0: 아유 그렇죠.
1: 또 이제 프로듀서가 새로 오셔서 네. 네, 저하고는 임병석 부장이 저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0: 그 임 부장하고 같이 가시려고요?
1: 네? 아니 보내세요 그러면. 그럼 정 원하신다면 그냥 보내세요. 아예 그냥 신혜원 작가도 같이 보내지 그래.
0: 가지 마.
1: 응?
0: 아, 진짜.
1: 가서 독불 장군이야. 혼자서 어떻게
0: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계속 갑시다.
1: 네, 키스미 이거 듣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뭐 진짜 완벽한 지금 들어야 됩니다. Let it go, let it go. 야 이게.
0: Let it go, let it go.
1: 네. 아, 아무래도 이제 네. 겨울 왕국이 생각이 나니까. 이디나 멘제. 그래서 시원하시라고 추우시라고 너무 더우니까 이거 골랐습니다.
0: 그때 그 2014년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존 트라볼터가 축하 무대에 오르는 그 이디나 멘제 소개하면서 이름을 잘못 얘기했죠?
1: 예. 뭐라 했죠 그때? 아델 다짐이라고
0: 했나? Ladies and gentlemen, 아델 다짐.
1: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재밌네. 그러니까 이름 하나 더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디나 멘젤을 더 기억했다는 거죠.
1: 아 유튜브에서 네. 지금도 아델 다짐 치면 나온다고.
0: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자,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이디나 멘젤의 겨울 생각나는 노래죠. Let it go.

0: 좀 그 제목이 참 대중가요에서는 중요해요.
1: 네, 네.
0: 제목 때문에 살아있는 경우가 참 많죠.
1: 네.
0: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전혀 겨울, 여름 이런 시즌과 관련 없는데 제목이 아이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아이스가? 그러니까 아이스 있으면 역시 아이스크림. 뭔가 시원하잖아요.
1: 아, 그럼요. 얼음.
0: 얼음. 네, 네. 그래서 근데 왜 아이스 베이비냐?
1: 네.
0: 본인 이름이 바닐라 아이스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베이비 자기 자화자찬하는 노래인데 아이스니까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갖다가 여름에 찾는 거예요. 시원하라고.
1: 래퍼 바닐라 아이스 노래.
0: 이 1위 곡인데 사실은 백인 래퍼가 1위했다는 게 이 당시에는 참 이리저리 비판도 많이 받은
1: 그러니까
0: 게.
1: 에미넴이 백인 래퍼인데 에미넴 나오기 전이죠.
0: 그렇죠. 훨씬 네. 전이죠. 네. 그런데 왜 비판받느냐. 랩은 전형적인 흑인의 거리 음악인데 이걸 백인이 상업적으로 도용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기 때문에 바닐라이스를 갖다 엄청 비판을 했죠.
1: 도용까지?
0: 도용까지는 아닌데 왜 도용 소리가 나오냐면 여기에 당나라당당당당 언더프레셔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그렇죠. 샘플링 했는데 그걸 샘플이 처음에 안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비판을 많이
1: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보이하고 퀸의
0: 네,
1: 그
0: 언더프레셔가 들어가 있는 그런
1: 그
0: 노래
1: 베이스 라인이죠.
0: 네네.
1: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은 거죠.
0: 무단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 어떻게 됐죠?
0: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그 저작권 그 사용 허락을 제대로 받아서 돈 칩을 다 했죠.
1: 그랬구나.
0: 이거 진짜 정말 자기 잘난 채 노래인데 임백천 선배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잘 맞을 거야 아마. 나 랩 진짜 잘하고 비싼 차 타고 마이애미 누비는 쿨한 해결사야. 내 비트 끝내주지. 아유 딱이네 그냥 아주 임백천하고.
1: 허세송이네.
0: 그러니까.
1: 난 허세 못 부려요.
0: 아 그런가요?
1: 아 그럼 저질체인데 무슨 허세를 부려.
0: 우리 아이스가 시원하니까 하나 더 갈까요?
1: 네.
0: 우리 진짜 캐롤 들어요. 슬레이 라이드.
1: 그래 캐롤 하나 들읍시다 진짜.
0: 이, 이 썰매를 딱 타고 가는 거.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 느낌. 에?
1: 그 야 진짜 이 여름에 한여름에 듣는 캐롤 시원하죠.
0: 네네.
1: 더 로네츠의
0: 슬레이 라이드라는 네. 곡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 사랑받는 캐롤 아니지만 이 노래도 시원해요.
1: 이거 우리도
0: 지금 들으면
1: 우리도 좋아하죠.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전통 캐롤이죠, 그냥.
0: 네, 네, 네.
1: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베이비, 이어서 더 로네츠의 슬레이 라이드.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지키는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 씨와 함께하는 임진모의 식스센스 콘. 오늘 주제가 이제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였는데요.
2: 네네.
1: 아 그냥 코끼치 설인 아주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2: 네. 네,
1: 좋았습니다.
2: 네.
1: 뭐 실제 기온이 내려가지는 않았겠지만 느낌으로 냉각 효과가
2: 네. 그렇습니다. 냉각 효과 바로 이게 제가 오늘 선곡한 하나의 뭐랄까요 목표죠.
1: 네.
2: 냉각 효과.
1: 자 오늘 끝곡은 항상 가요인데요.
2: 네네.
1: 오늘 어떤 노래 픽이죠?
2: 역시 겨울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 가요 노래.
1: 네.
2: 4월 겨울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아. 겨울 바람입니다.
1: 4월 거울 버전이군요.
2: 네, 4월과 네. 5월 아니 저기 이 백순진이 아예 거울 다 만들었어요. 4월과 5월 노래예요.
1: 네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렀죠.
2: 네. 네.
1: 자, 그럼 4월과 5월의 겨울 바람 들으면서 진모씨 보내드리고요.
2: 네.
1: 다음 주 일요일
2: 네. 네,
1: 다시 만나죠.
2: 네. 안녕히 계세요.
1: 임백천의 백뮤직 내일 월요일 날 12시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구미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거창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이후 바란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받아 서평택 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 대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부근,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와 또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674님께서요. 응디 그거 아세요? 저는요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응디랑 대화해요. 그리고 반짝이분들 사연 들으면서도 대화해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대화가 돼요. 혼자 있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암요 암요. 요즘 인기 많은 분이죠. 배우 윤경호 씨도요. 라디오 들으면서 혼자 얘기하신대요. 진짜요? 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사실 저도 스튜디오에 혼자 있거든요. 근데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면서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대화하잖아요. 이게 바로 라디오의 힘입니다. 오늘도 응디는요 꿋꿋하게 힘차게 오후 2시를 지키러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대화하신다고 맞아요. 대화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드셨어요? 이러면 김치찌개요. 이렇게 저는 짜장면이요. 이러면서 혼자 아유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네요. 이러면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러면서 대화하게 되잖아요. 오팔사원님께서 응디 미스트롯 때부터 팬인데 처음 라디오 DJ 되던 날도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사연도 보내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듣는데 소개 한 번도 안 해주고 미워요. 오늘도 소개 안 해주면 나 딴 채널로 갈 거예요. 흥치뽕. 그 반짝이분들 그 제가 참 죄송해요. 그렇게 소개를 이렇게 놓친 부분도 참 죄송하고요. 늦게 이렇게 또 읽어드리는 것도 참 죄송하고 신청곡도 늦게 띄워드리는 것도 참 죄송하고 다 죄송한데요. 그 딴 채널로 가겠다라는 거 그것만 좀 하지 말아요. 나 진짜 마음에 상처 많이 입어요. 딴 채널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 진짜 속상해요. 똑당해요. 똑당해요. 계속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네, 하미경님께서 응디 저는 제주도 여행가서 편의점 갔는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말 걸 뻔했어요. 은비트 최고죠. 그 말 걸죠. 왜 반짝이 분이세요? 이렇게 저도 반짝이에요. 그 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또 일부러 들어놓으셨나. 이게 반짝이 분들끼리 인사하면 참 좋을 텐데 은비도 들으시나 봐요. 저도 듣는데 서로 인사하고 지내세요. 저도 만나면 반짝이 분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돼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하신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그리고 반짝이분들 지금 맹렬히 청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주말에도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꼭 받아주셔서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부는요 애청자 주간 맞아서 뜬금없이 찾아오는 퀴즈 타임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갑자기 얼쑤 하는 소리가 들리면 퀴즈 풀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신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창고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철제 선반은
6: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응, 됐죠?

0: 트로트 오늘도 은빛나게 올라타자 가자.
1: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짤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일요일 일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5732님께서 응띠 제가 더위를 먹었나 봐요. 저는 일요일마다 새벽 출근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어제를 일요일로 착각하여 비몽사몽으로 출근한 거 있죠? 지금 수면 부족이라서 눈 붙이고 싶은데 근무 중이네요. 동료가 제가 너무 피곤해 보였는지 맛있는 납작복숭아 주면서 힘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인정 넘치는 동료 덕분에 정신을 차려봅니다. 정동원의 흥! 이 노래 들으면서 피곤을 떨쳐보렵니다. 주말에 쉬는 날인데 출근하신 분들 꽤 있을걸요? 이러면서 늦었어 이러면서 오늘 왜 차가 안 막히지? 이러면서 막 갔는데 뭐지? 왜 이렇게 길에 사람이 없지? 아이 몰라 몰라 일단 늦었어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불 다 꺼져 있고 뭐야? 핸드폰 봤는데 일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아 진짜 비몽사몽입니다. 에. 7532님께서 안녕하세요 은가은님 여기는 군산이에요. 한여름이라 그런지 확실히 컨디션도 처지고 힘드네요. 이럴 때는 신나는 노래로 이 힘듦과 무기력함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이 노래 어떨까요? 박민수의 어영자 신청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름이라 그럴까요? 아우 축축 처지고 근육에 힘도 안 들어가고요. 아우 막 덥고 그러니까 덥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막 습하고 아유 난리도 아니죠. 그럴 때는 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몸보신을 하는 겁니다. 예. 삼계탕 이런 거 있죠. 백숙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씩 좀 드시고요. 몸에 좋은 것도 좀 드시고. 뭐 있으면 홍삼 이런 것도 좀 드시고요. 예.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빼먹지 마시고요. 물 특히. 예.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6041님께서 중년이 되어 나이가 먹어가니 좋아하던 트롯이 더 좋아지고 감성적으로 다가와요. 빛나는 트로트가 제 삶의 비타민이 됐습니다. 박지연의 만물트럭 신청할게요. 안 그래도 좋아하던 트롯이 더 좋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뭐 트로트 없이는 음악 없이는 아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노래를 들어야 재미가 있어 삶이. 좋아하는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정동원의 흥, 박민수의 어영차, 박재현의 만물트럭이었습니다. 얼쑤 이 소리는 얼쑤 퀴즈 풀 시간이에요. 문제 내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정말 정말 유명한 노래 제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단어는 땡땡으로 처리해서 들려드릴 거거든요. 다음 중 땡땡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이미자 노래는 나의 땡땡. 두 번째 힌트. 나훈아의 남자의 땡땡. 세 번째 힌트. 추가열의 소풍 같은 땡땡. 자, 이 노래들 다 아는 노래들인데 갑자기 땡땡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인생, 2번 도파민, 3번 희로애락. 자, 지금부터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080님께서 덥다 덥다 많이 얘기는 했지만 그동안 솔직히 맞장구 치느라 하는 말이었거든요. 와, 그런데 초복쯤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덥네요. 그래도 응디의 청량한 목소리에 기운을 냅니다. 조명섭의 백일홍 신청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막 그 약간 그 몸이 차가운 편이라서 한여름이 돼야지만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일찍부터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하신다는 분들,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아우 더워 더워 이러면은 맞죠 덥죠 이런 말이 솔직히 저도 좀 약간 맞장구 쳐주려고 저는 근데 긴팔 입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초복 다 지나면은 와 진짜 여름이구나. 아, 너무 덥죠. 김영옥님께서요. 오늘은 저의 노래방 최애곡이자 제가 즐겨 듣는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김혜연의 유리구두 신청할게요. 우리 신랑하고 노래방 가면 탬버린 부서질 정도로 신나게 연주하고 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응디한테도 자랑할게요. 탬버린을 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자랑해 주세요. 그 탬버린 잘 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치거든요. 막 화려하게 그냥 온몸을 두드겨 가면서 둔따라 둔따라 둔따라 둔따라 박자도 막 부서져 가면서 진짜 잘하세요. 오. 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면 너무 신난데. 조복길님께서 오늘은 행복한 주말 혼자 방곡하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애청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잘 듣지만 주말에 들으니까 너무 신나네요. 제 신청곡도 부탁드립니다.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응디 뮤직 큐. 이 그 진짜 이렇게 뮤직 큐 이거 적으시면서 진짜 말로 하셨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으면서 뮤직 큐 이러면서 적는 거. 큐 하셨으니까 바로 들려드려야죠. 네. 조명섭의 백일홍, 김혜연의 유리구두,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일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5715님께서요. 응디 한여름이라 매일매일 덥습니다. 반짝이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옥상 방수 작업하는 일을 하는데요. 평일에 직원들이랑 함께 일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응디 재밌게 진행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바람의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더운데 방수 작업 옥상에 이제 그죠? 비 오면은 이제 그 물 새지 말라고 방수 작업하는 거 그거 하시는 거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그늘도 없고 완전 땡볕에서 일하실 텐데 잠깐 쉬시면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직원 모두가 이렇게 또 같이 들으면서 그죠? 일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주 보내주세요. 이게 또 그 바깥에서 또 더울 때 일할 때 노래가 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시원한 노래들로. 7057님께서 응디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퇴근 후 틈틈이 짐을 정리했는데 방학한 서울 자취 대학생 아들이 오늘 와서는 묵묵히 짐을 척척 비워주네요. 두 달 미뤄둔 일이 오전에 끝나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환희가 부른 사랑은 생명의 꽃 신청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군요. 아, 진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그냥 척척 그냥 또 이런 아들 있으면 너무너무 든든하지. 좋네요. 얼마나 마음이 또 가벼워졌겠어요. 그 짐 정리하는 게 진짜 제일 마음이 무거워요. 그 밀어두는 게 이삿짐 정리 밀어두는 게 제일 무거워 마음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죠? 5375님께서 친구랑 동생이랑 일하면서 열심히 듣고 애청자 주간에 찾아온 얼쑤 퀴즈도 풀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잠기운 떨치고 있네요. 이 노래도 들으면 좋

웃것 같아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신청합니다. 응디 부탁해요. 이거 맞나요? 물결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부탁해요. 네. 좋습니다. 얼쑤 퀴즈도 풀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얼마나 잘 즐겨주고 계신지 감사할 따름이에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춘길의 바람의 노래,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에 내드린 얼쑤 퀴즈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합니다. 양지은의 10년만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안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내서 4터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으로 정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일축 부근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신탄진 일대를 시작으로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사이와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부근, 다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와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비난투르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소나의 정이었습니다. 1부의 애들이 얼쑤 퀴즈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아직 정답 받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다음 중 말씀드릴 노래 제목 중에 땡땡으로 들어갈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이미자의 노래는 나의 땡땡. 두 번째 힌트, 나훈아의 남자의 땡땡. 세 번째 힌트, 추가열의 소풍 같은 땡땡. 자, 땡땡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인생, 2번 도파민, 3번 희로애락.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똑똑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계속되거든요. 반제분들께서는 02로 가는 전화 받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언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2부에는요. 정서주, 재아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마련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꼭 와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여름 특집 준비했거든요. 제목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특집 게시판 마련돼 있어요. 보시고 덥고 힘든 여름철 노래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연과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은간의 비난 트루트 1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화수님께서요. 응디, 제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희망을 전하러 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제가 희망을 받아왔습니다. 와줘서 고맙다는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봉사가 참 좋다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의 도움을 받고 있었구나. 크,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참 이게 진짜 힘들 때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또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거예요. 화수님 힘내세요. 이윤태님께서 아내가 시장에서 작은 수선빵을 하는데요. 어제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 마디가 휘어서 속상합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겠어요? 김정희 사랑한대. 시장에서 수선빵 하시면은 일 많겠는데요. 그 하루 종일 바느질 하면은 참 손도 아프고 굳은 살도 많이 베어 있고 이럴 텐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아유 우리 아내 손 예쁘다 하면서 쭈물쭈물 해주세요.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세 곡 듣고 와서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차지연의 테스형, 추혁진의 어퍼치나 매치나, 그리고 천록담의 미련 때문에.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19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기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레터, 편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지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저는 매일매일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고 있냐고요? 누구긴요. 반짝이분들께 받고 있죠.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서 보내는 글이라는 뜻인데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에는 응디에 대한 안부도 들어있고요. 반짝이분들의 최근 소식도 들어있고요. 응디에게 전하고 싶은 용무도 담겨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사연이자 편지인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김해인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18번, 19번 정도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곳곳에서 짧고 긴 편지가 발견돼서 그때마다 아주 난감했어요. 간직하기엔 너무 많고요. 버리기엔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도 과감히 정리를 했다는 건 안비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면서 편지를 쓰지 않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편지를 쓰다 보면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마지막은 꼭 눈물로 끝나기 때문이래요. 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든데 한번 시작을 하면 감정이 봇물 터지듯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자제하게 됐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너무 자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반지분들도 응디한테 편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면 생각나는 노래들로 이 시간 꾸며볼게요. 함께 들어볼까요?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조미미의 꽃잎 편지, 그리고 권성희의 나성에 가면.

임백천의 마음을 쓰는 편지, 조미미의 꽃잎 편지, 권성희의 나성에 가면 듣고 왔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편지입니다. 편지 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1531님께서요. 저는 글솜씨가 없어서 편지는 잘 못 쓰고요. 대신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는 즐겨 부릅니다. 작년에 부모님 모시고 처음 가족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를 부르는 순간 부모님께서 펑펑 우시더군요. 할머님, 할아버님이 그리워서 그러신 거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건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노래로 심심을 전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직접 불러드렸고요. 올해는 빛나는 트로트를 통해서 이 노래를 편지처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이 방법 참 괜찮네요. 직접 말하기는 저도 진짜 너무 쑥스럽고 말을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래로 대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노래로 대신하는 거 참 괜찮네요. 사랑한대요 어머니 아버님. 표현은 못하지만 진심입니다. 반짝이 9208님께서 저는 편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감수성이 충만하던 중고등학생 시절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편지로 전했고요. 언니 오빠 부모님께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다 편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좋았죠.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저의 진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편지를 안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진심을 전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적었던 편지를 모아놓은 편지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편지함을 열어서 읽는 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어요. 지금의 부정적인 내 모습이 아니라 맑고 따뜻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변해서 저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한 내 자신이 변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아주 짧지만 천천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언니, 그동안 우울한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는 나도 천천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볼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참 그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이런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게 참 무섭고 그죠?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반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편지에 얽힌 사연 잘 만나봤고요.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1531님께서 신청하신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에 이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다는 우리 9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임영웅의 연애편지, 그리고 안중현님께서도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이어서 주현미의 러브레터까지 띄워드리면서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여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여행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송보라님께서 음디 늦은 점심으로 땅콩버터랑 된장소스 함께 넣고 만든 소스에 메밀국수 비벼먹고 잠시 스트레칭 중이에요. 와우, 땅콩버터랑 된장소스를 함께 넣고 만든 소스요? 이거 무슨 맛일까? 이거 난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소스에다가 뭘 먹었냐? 메밀국수를 드셨대요. 메밀국수를 거기다 비벼 먹었다고요? 이거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정확한 레시피 조만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해먹고 싶어요. 5328님께서 응지 친정집에 놀러왔어요. 엄마표 밥상 한 그릇 아니 두 그릇 뚝딱 먹고 엄마랑 거실에서 빨래 개면서 응디 목소리 듣고 있는데 엄마가 응디 목소리 잘 들어야 한다고 저보고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한 소리 들었어요. 우리 엄마 응디 너무 좋아한다. 칫. 옆에서 계속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막 제자 얘기했나 봐요. 엄마 뭐 저 이래가. 아, 저 가만히 좀 있어봐. 응디 목소리 안 들리잖아 이러셨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337호님께서 응디 저는 애들이 입다가 안 입는 옷을 바느질로 수선해서 줄여 입어요. 알뜰하게 사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바느질하는 게 재밌거든요. 애들이 입다가 안 입은 옷을 수선해서 줄여서 본인이 입으신다고요? 아이들이 좀 컸구나. 와, 그 아기 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바디수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바느질 솜씨 좋으신 분들은 밑에를 똑 잘라가지고는 수선해서 그냥 티셔츠로 만들어서 입히시더라고요. 와, 아이디어 진짜 좋으시던데. 그 손재주가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서 입으면 이쁜 것 같은데 나 다시 입을래 이러겠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아의 잘 살 거야.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 전에 얼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이미자의 노래는 나의 땡땡, 나훈아의 남자의 땡땡, 추가열의 소풍 같은 땡땡. 이상 들려드린 세 개의 힌트 중에서 땡땡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 인생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김소연의 그대로 멈춰라 띄워드리면서 반짝이 분들 0155는 전화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잘 받았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부탁드려요.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황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령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천안 쪽으로는 남논산 요금소에서 연무 사이와 또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담 3터널 사이를 시작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과 설악에서 화도 부근, 다시 덕소 3패에서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나는데 이 화도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횡성 휴게소에서 새말 사이와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부근, 또 양지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오래 보니 참 괜찮더라.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사람도 음식도 물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첫눈에는 너무 화려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겪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물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은 어우 노 아주 곤란하죠.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에 따르지 않는 사람, 포장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물건, 보기에는 근사한데요 기대만큼은 아닌 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금 투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좋은 사람, 좋은 물건, 좋은 기회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겉모습 하나로 많은 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보고 조금만 더 오래 들여다본다면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최은정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멋진 곡 선곡해 주셨네요. 임재범님의 너를 위해 만나고 왔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로 건너가면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문을 열 겁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장명준님이 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아내가 다이어트한다고 저녁마다 샐러드를 먹자더니 밤 11시쯤 조용히 라면 끓이는 소리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셨어.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른 척 자는 척 했는데 제 것도 하나 끓여놨더라고요. 역시 부부는 같이 살이 찌는 사이인가 봅니다. 안 돼. 우리 장명준님 이런 일이 어쩌다가 생기는 거겠죠? 그쵸? 어쩌다가 한 번은 해볼 만하죠. 그리고 최근 스마트워치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호흡하세요 잔소리를 해댑니다. 돈 주고 잔소리 사온 것 같습니다. 홍아름님. 그래도 이 스마트워치 때문에 안 하던 운동, 아 그래 하자, 건강을 위해서 하자, 오래 살자 이러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꽤나 제 주위에는 많은데 홍아름님 아주 재미있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사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 신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9351님, 좀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속속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351님은 퇴근길에 버스에서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두 정거장이나 지나쳤습니다. 아, 불쌍. 다시 걸어오는

근데 너무 더워서 택시를 탈까? 100번 고민하다가 결국 걸었습니다. 땀 쭉 빼고 집에 와서 냉동실 털어 아이스크림 3개 원샷 했습니다. 아, 땀 흘리면서 그래도 걸어오면서 운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 아이스크림으로 채우셨어. 9351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정인영님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을 사왔길래 순간 결혼기념일인가 싶어 놀랐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물었더니 꽃집 앞을 지나갔는데 예쁘더라. 그 한마디가 너무 심쿵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야, 참 낭만이 있는 그런 남편, 멋진 남편을 옆에 두고 계시군요. 정인영님 한없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우리 정인영님 9351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영님의 노래 러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최창규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0411님이 주셨어요. 어머님이 주셨어요.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왔는데요. 엄마 밥 먹으러 왔어 하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10번은 하더군요. 반찬을 싹 비우고는 엄마 다음 휴가 때 또 올게 하고 씩씩하게 가버리네요. 아드님이 아주 싱겁습니다. 그 한마디에 냉장고 채울 힘이 또 생깁니다. 자식이 뭔지. 04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1008님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랑 같이 탔는데 저보다 강아지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너무 많죠. 다 너무 귀여워.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생에 말티즈로 태어나고 싶네요. 1008님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연기자 선배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선배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유독 이뻐요. 또 못생겼는데 엄청 귀여워요. 그런 캐릭터인데 다들 어머 시선이 다 그 강아지한테 간 거죠. 그때 언니가 야 정말 세트장에 가구 치고 파는구나 나를.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케이스인 거잖아요. 1008님이 보내주셔서 그때 저녁 하면서 있었던 일이 또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8869님 반가운 가요 명곡을 아내와 함께 듣고 있으면 저 만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가 괜히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멋진 분의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내 장미숙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미숙아, 힘든 날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표현이 서툴러 자주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이 웃게 해주고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할게. 당신이 내 아내여서 늘 고마워. 대박 멘트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장미숙. 남편분도 멋있으시고 우리 장미숙님 이 방송 제때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8869님이 이렇게 낭만스러운 건 장미숙님이 그 이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사랑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클의 늘 지금처럼 감상하시죠.

주말에는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로 꾸며집니다. 청플리. 오늘은 이정현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또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지 은근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제 모습에 엄마가 생각나 혼자 웃었습니다. 카트 밀면서 두부 코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두부를 고를 때 꼭 살짝 흔들어 보시거든요. 물소리 들으면서 고르는 거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마트 한가운데서 혼자 두부를 흔들다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배운 게 김치 담그는 법이나 된장찌개 레시피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마트에서 두부 고르는 방법, 과일 고를 때 냄새 맡는 버릇,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 다 엄마 거예요.

0: 근데 정작 엄마랑 통화할 땐 밥은 먹었어?
1: 응, 먹었어.
0: 잘 지내지?
1: 응, 잘 지내.
0: 이게 다예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목소리 들으면 그냥 늘 하던 말만 하고 뚝. 그래서 늘 엄마랑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고른 세 곡이에요. G.O.D의 어머님께, 이선희의 인연, 이문세의 옛사랑.

이정현님의 청풀리였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이선희님의 인연, 그리고 이문세님의 옛사랑, 이렇게 세 곡을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이인 것 같기도 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와 딸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머님 생각 나시면 한 번 정도 다정하게 말도 걸어보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박대성님입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는 주말, 창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듣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박대성 플리,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비 오는 날 감성 한 스푼. 눈을 감고 노래에 깊이 빠져보면 괜히 센치해지면서 내 안의 감성이 차오르는 노래들입니다. 이 계절에 비

냄새 나는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젖어보시죠. 박종훈의 비와 당신, 백지영님의 잊지 말아요, 김혜식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박대성님이 주인공이었었는데 우리 박대성님은 DJ 욕심이 조금 있으신 듯해요. 이 계절엔 비 냄새 나는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제가 못하는 그런 멘트를 우리 박대성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이정현님, 박대성님께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홍경민 씨의 노래 신청하신 분 계셨었는데 1741님 그리고 5614님 홍경민 씨의 노래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은 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갑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귀경 정체가 곳곳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미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울산쉼터 부근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2인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 사이로 18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대전 일대를 시작으로 회덕분기점에서 신탄진 사이와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부근, 다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천안 일대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다시 수원 일대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영화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명작입니다. 1996년 개봉한 천밀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등려군의 천밀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등려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천밀밀 티엔미미 중국어로 티엔미미인데요. 꿀처럼 매우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가 흐르면은 영화 속의 여명과 아 정말 매력있는 장만옥 씨의 얼굴이 떠오르죠. 1980년대 홍콩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홍콩으로 건너온 두 청춘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만나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만 사랑보다는 현실이 늘 먼저입니다. 안타깝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놓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천밀밀은 단순한 멜로 영화가 아니라 시대가 사랑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 바로 등려군의 노래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가까워진 순간에도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딱 마주치는 순간에도 이 노래가 함께 흘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죠.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했기에. 돌고 돌아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 어우 찡했어요 이 장면. 전파상 앞에서 등려군의 사망 소식을 TV로 보다가 서로를 알아보는데요. 눈이 마주치고 당황하고 빙긋 웃던 그 장면이 참 아련합니다. 90년대 홍콩 영화만의 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열기가. 이번 주말 등려군의 노래와 함께 영화 천밀밀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양 대표 아적심도 다시 찾아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의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Let's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Sunday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썬데이 레코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 기록해 볼 키워드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의 추억들 하나씩 또 만나봐야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썬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은 이석의 님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방학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면 학원부터 여행까지 일정이 빼곡하지만 40여 년 전 우리들의 방학은 달랐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개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침 먹고 친구들 만나면 행선지는 늘 거기였습니다. 첨벙.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도 치고 물장구도 치고 돌을 뒤집어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야, 여기 많다. 빨리 와. 야, 내 거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먼저 봤다고. 한 바가지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가면 엄마는 아이고, 많이도 잡아왔네. 그 자리에서 다슬기를 삶아주셨고 우리는 바늘 하나씩 들고 빙 둘러앉아 쏙쏙 빼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별미였다고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어디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동네가 곧 놀이터였고 친구들이 곧 놀이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에도 제일 싫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 매일 쓰라고는 했지만 누가 매일 씁니까? 계약을 몇

0: 며칠 앞두고 달력을 펼쳐놓고 7월 31일 맑음, 8월 1일 맑음 날씨 채워놓고 오늘도 친구들과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 개울가에서 놀았다. 재미있었다. 오늘도 다슬기를 잡았다. 참 맛있었다. 이렇게 다 똑같았죠. 방학 때 가장 큰 행사는 외갓집 할머니 댁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놀거리는 없었는데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많이 먹어도요.
1: 아유 우리 새끼 더 먹어.
0: 떠들어도
1: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요. 떠들어 떠들어.
0: 과자를 또 집어먹어도
1: 그려 그려 실컷 먹어.
0: 외갓댁에 가면 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일 좋았습니다. 요즘은 여름이면 비 걱정, 농사 걱정, 전기요금 걱정,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40년 전 제 여름에는 걱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은 걱정 없이 웃던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산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 이서구이님 덕분에 멋진 곡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조용필님의 고추잠자리, 이문세님의 파랑새,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러면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웬 말이에요. 이 벌써 사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방학이라고 어디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동네가 곧 놀이터였고 친구들이 곧 놀이공원이었다. 와, 아주 명언이네요. 이런 사연을 이석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래도 어릴 때, 그때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결론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 걱정 없이 웃던 방학이었다. 요 마지막 한 줄도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이석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레코드 조현철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글들을, 어떤 상황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름이면 떠오르는 기억, 대구 옥탑방에서 혼자 자취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드는 생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가마솥에 들어온 삼계탕이구나. 문을 열면 후끈 숨을 쉬는 건지 찜질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그때는 잠시 회사를 쉬고 있던 때라 전기요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에어컨은 정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대신 페트병에 물을 얼려 안고 자고 대나무 자리도 깔고 선풍기도 괜히 아까워서 조금만 더 참자 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결국 온몸에 땀띠가 올라 빨갛게 발진이 생기고 따갑고 간지럽고 여름과 제대로 한판 붙었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며칠 본가에 내려가 있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도 너무 더워서 그래 에어컨 딱 10분만 틀자. 그리고 짐을 챙기고 문 잠그고 신나게 본가로 출발했습니다. 사흘 뒤 자취방 문을 열었는데 순간 오 마이 갓! 방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냉동고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에어컨을 안 끄고 갔다는 걸. 전기세가 무서워 페트병을 끌어안고 자던 나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여름 전기요금은 제 통장을 시원하게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그리고 이어서 임정희님의 진짜 일리 없어, 포지션의 썸머타임, 이렇게 세 곡을 우리 조현철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사흘 뒤 자취방 문을 열었어요. 근데 냉동고입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얼마가 나왔을까? 저는 요것이 궁금한데 그것은 없습니다. 여튼 조현철님의 여름 추억을 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애썼는데 페트병에 물 넣어서 얼려서 그거 끌어안고 자고, 선풍기도 아까워서 정말 시원하게 못 틀고 이러셨는데, 와 그냥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레코드는 이병훈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잠깐 내려서 바람이나 쐬고 가자. 오래 차에 앉아 있었던 터라 온 가족이 바닷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절벽이 있는 바위까지 가게 됐죠. 엄마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바위 위에 올려놓더니 어우 맨발로 걸으니까 시원하다. 혼자 기분 좋게 모래도 밟고 바닷바람도 쐬고 한 바퀴 휘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바위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 가족도 슬쩍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머어머 신발만 남겨놓고 어머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엄마 신발을 보고 누가 바다로 뛰어내린 줄 알았던 겁니다.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야 나 가지러 못 가겠다. 신발은 가져와야겠고 사람들 시선은 부담스럽고 결국 우리 가족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아빠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신발을 집어오셨습니다. 뒤에서는 어우 아니었네 다행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신발은 함부로 바위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병훈님의 썬데이 레코드였습니다. 노래 세 곡은 버게 맨발의 청춘, 비트가 굉장히 빠른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구피의 다 잘될 거야, 모노의 파라다이스까지 였습니다. 아, 근데 신발만 남겨놓고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머 누가 신발 두고 갔나 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을 것 같은데, 아, 또 이렇게 그 뒷이야기를 생각해내는 분들도 있네요.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문 닫을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라라랜드의 일요일 코너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이석은님, 조현철님, 이병우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한 분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무조건 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추억들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코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곡이 오늘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저 이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내서 4터널 안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회인에서 피발령 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이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화도 부근과 더 가서는 덕소 산패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비룡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독립기념관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야 할 일도 얼추 다 끝낸 후고 쉴 새 없이 울리던 휴대폰 알림도 비로소 조용해지는 밤이 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이렇게 자꾸 나를 자책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내가 했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밤마다 이불킥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이게 다 성장하는 중이라는 증거니까 너무 괴로워만 하진 말자고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들려드리면서 오늘 밤 편안하게 좋은 꿈 꾸고 잘 자세요. 예, 미리 이 마음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하,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했다. 아 잘 끝냈다. 아 이제 좀 살만하다 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이제 과거에 상념과 더 나아가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뭐 부러워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연연하고 왜 그랬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걔는 또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쉬어야 될 뇌인데 계속 또 일을 만들어요. 그거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푹 쉬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애써서라도 그런 생각은 말자. 머릿속에 손으로 지우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지워버려요. 다 부질없는 일이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왜? 이미 그걸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지금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예. 더 나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음악인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여러분께 힘을 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참여하시는 방법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저는 인호진이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7737님 아들이 고3이라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병원 진료가 있어서 겨우 2시간을 뺐어요. 아, 같이 저녁 먹는 게 대체 얼마 만인지 진짜 와, 이 설레기까지 하네요. 어떤 맛있는 걸 먹여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얼굴 보기 힘들게 공부하느라 시간 빼기도 힘들고 하는데 마침 시간 뺀 게 병원 진료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어디 아픈가? 그냥 검진 받으려 그러나? 예,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아들이 시간 뺀 만큼 맛있는 거 아들 원하는 걸로 딱 한 턱 쏘세요. 김윤지님,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입니다. 근데 저 혼자 먹을 건데요. 재료를 넣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김치, 참치, 햄, 계란후라이, 김가루 등등. 와, 거의 5인분이 됐네요. 인디, 저랑 나눠 먹을래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합니다. 와, 엄청 맛있겠다. 김치볶음밥. 그리고 주말에는 딱히 외식을 하거나 집에 있는 반찬으로 큰일 안 하고 쓱싹쓱싹 비벼서 먹는 게 참 좋잖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예, 소분해가지고 오, 내일 끼니도 이거 먹으면 되겠다. 저는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다 드시진 말고요. 예, 다 예, 딱 1인분만 가볍게 저녁 식사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김윤지님께서 방금 신청하셨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고 여기에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고요. 6951님께서요. 오랜만에 문자 올립니다 하고 연락 주셨어요. 김해에 사는 5학년 2반 나정화입니다. 제 큰딸이 12월에 신부가 돼요. 얼마나 예쁠까요? 청첩장 사진을 찍으러 제주도에 간대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예비사위 이준우 그리고 내 딸 김도희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신랑 이준우 군과 신부 김도희 양의 결혼 축하드리고요. 와, 백년해로 하시옵소서. 아, 저 5학년 2반이라고 하시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요. 벌써 이제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입버릇처럼 결혼을 너무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적당히 잘 하셨네요. 제가 너무 늦은 걸로. 예. 이렇게 철이 없죠. 축하드립니다. 이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훈님. 아빠 껌딱지였던 딸이 어느새 사춘기가 돼서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저 닫혀있는 방문이 야속합니다. 아빠 손잡고 놀이동산 다니는 걸 좋아하던 딸. 어디 갔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신청할게요. 성우님,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도 따님이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이 노래 크게 틀어놓으시고 따님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아, 이랬으면 얼마나 드라마 같고 좋을까요. 그죠? 사춘기가 다 그런가 봅니다. 우리도 그랬고 지금 따님도 그렇고 언젠간 끝이 날 거고 잘 마음 다독여 주십시오. 자, 조성훈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바로 들려드리고요. 여기에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듣고 올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최재훈의 널 보낸 후에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컨츄리 꼬꼬의 에리언이었고요.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853님은요. 포천에서 전원생활하는 사촌네 놀러왔는데요. 텃밭에서 깻잎을 하다가 뱀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뱀을 마주할 줄이야. 저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뱀 무서워. 뱀 무서워. 저 뱀 무서워하는 건 저희 어머니 역할이 크거든요.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볼 때 뱀이 꼭 나오면 엄청 무서워하세요. 그 모습을 보는 나도 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와, 뱀. 그래서 이제 마주쳤다고, 포천이 아무래도 이제 자연을 잘 보존한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났는 건지, 아이고 소름이 끼쳤네. 뱀살이 됐네. 예.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에 전하면 반응이 어때요? 같이 놀래요? 아니면 아이 뭐 그 정도야 뭐 이래요? 아니면 혹은 뱀이다 뱀이다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뱀이다 그거 외쳤니?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었나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소름 끼쳤고요. 근데 요즘 그 SNS를 보니까 뱀 같은 그 파충류, 도마뱀, 이구아나 이런 거 분양받아서 키우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끼쳐. 귀엽게 보이긴 해요, 사진은.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 예, 그게 그렇게 귀엽대요, 또. 자, 그리고 김수영님. 저녁하기 귀찮다고 했더니요. 딸이 치킨 사온다고 기다리라네요. 치킨아, 빨리 오렴. 배고프당. 딸아, 빨리 와. 이게 아니라, 치킨아, 빨리 오렴. 그러세요. 아유, 귀여우십니다, 수영님. 오늘 저녁은 치킨이군요. 맛있게 뜯으세요. 자, V2의 Fantasy, 그리고 구피의 Shock, 아이돌의 Bow Wow까지 신나는 세 곡 준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IP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1부 벌써 1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우리 한유나님께서는 친정에 갔다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서로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그렁그렁한 눈을 했습니다. 덕분에 친구와의 추억을 돌아본 따뜻한 주말이었어요. 아, 유나님 큰 선물을 받으셨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나의 모습 잘 아는 친구가 30여 년이 지났으면 진짜 거의 많이 변했을 텐데도 친구니까 알아본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몸을 막 이렇게 보면서 내 친구 맞다 하고 오 유나야 오 너 유나지 이렇게 진짜 너무 반가운 해우를 한 것 같아서 저도 얼마 전에 친구 만난 그런 기분을 간직한 저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주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하게 만난 친구와 또 약속 잡고 또 우정을 더 키워갈 수 있다는 게 참 생활의 또 활력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다시 우정 잘 쌓아보시죠.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 듣고 신청곡 하이웨이로 만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연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였던 정체는 이제 더 빠르게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으로 금천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이제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여전히 정안나들목에서 남풍새나들목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광주 쪽으로 동곤지암 부근에서 짧게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여전히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긴 구간에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2부 첫 곡 베이비복스의 Why 들려드렸습니다. 자, 일요일 2부 시작됐고요. 이제 신청곡 하이웨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밤에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으신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행복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직 스드인의 스드인에 의한 스드인을 위한 한 시간 신청곡 하이웨이. 스드인이 직접 고르고 신청해 주신 그 노래 한 시간 동안 쭉 들려드릴 겁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영옥님, 인디 너무합니다. 매번 운동하면서 들어요. 근데 한 번을 제 이름을 안 불러주시네요. 너무해. 오늘도 망설이다 보냅니다. 한 번만 불러주면 행복할 텐데. 존박의 이상한 사람 신청해요. 죄송해요. 영웅님 죄송해요. 저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고요. 우리 영웅님 사연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땀이 삐질 나네요. 죄송하고요. 바로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우리 영웅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분 푸세요. 5005님, 짝사랑 중인 제 마음 같은 노래를 알게 됐습니다. 노을의 인연입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2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는 엇갈리는 저의 짝사랑. 올해는 모태솔로 탈출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셨어요. 이 간절한 바람 좀 들어주는 그 인연 어딨는 거야? 저 요즘 그 모태솔로 관련된 그 예능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보고 있거든요. 예, 저도 한마음으로 우리 50055님의 짝이 얼른 나타나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최수정님,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신청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아, 아름답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 마치고 다 이 노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사랑해요 하는 말씀이요. 촌박의 이상한 사람, 노을의 인연,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들려드립니다.

존박의 이상한 사람, 노을의 인연,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듣고 오셨습니다. 3178님, 길가에 산딸기가 질비한 여기는 섬마을입니다. 여름엔 늘 태풍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비상이에요. 더위를 가셔주는 세찬 바람이 반가우면서도 걱정입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할게요. 예, 저도 항상 걱정 속에 일기예보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지보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를 저도 바라드립니다. 3004님, 낮잠을 잤는데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무슨 숫자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거 왠지, 아니 그 저기 분명히 그 복권 번호 같은데. 아, 다시 잠을 청해봐야겠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더요. 네?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신청합니다. 자다께서 문자 남기셨어요. 아이고, 그럴 때는 꿈을 연속 이어서 또 할머니 만나려면 바로 눈 감고 계속 자야 되는데, 어떻게든 시간 줄여야 되는데. 아, 그건 그렇고 우리 할머니가 3004님 잘 되게 해주시려고 나타나신 것 같은데요. 아, 뭐 딱히 뭘 꼽지 않아도 일이 좀 잘 풀려가는 그런 일상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2638님, 파도 소리가 들리는 시원한 노래가 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노래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속이 답답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이 일상을 벗어나서 바다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쿵쾅쿵쾅 싱숭생숭 하시나 봅니다. 답답한 속 뻥 뚫어드리죠.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코나의

0: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까지 즐기고 왔습니다. 0236님,
1: 네, 너무 졸려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오전에 영어시험까지 봤는데 아직 한 시간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제 잠 좀 깨워주실래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신청합니다. 그래요, 끝도 없네요 일이. 진짜 왜 이렇게 바쁜 거야. 그리고 빨리 쉬고 싶다고.
0: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좀만 더 힘냅시다. 0550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정말 준비할 게 끝이 없네요. 오늘은 예랑이랑 연애 사진을 모아서 식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와, 추억이 몽글몽글. 이래서 우리가 결혼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투닥거렸는데 잘해줘야겠어요. 저희 식전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고른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신청할게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 뭔가 예전에 우리 첫 만남, 그 요즘은 또 사진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수년 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예쁘게 사랑을 해왔구나, 돌이켜보면서 더 좀 깊어지고 끈끈해지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우리 0550님도 예쁜 사진, 예쁜 추억들이 이 노래 배경으로 싹 스쳐 지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6413님, 좋아했던 노래들의 그 리메이크 버전을 찾아듣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황치훈 씨의 명곡을 멋지게 재해석한 노래 지바노프의 추억 속의 그대, 인디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DJ석에 앉아서 예전 노래들, 내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들이 훌륭하게 멋지게 재탄생한 리메이크곡 들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그 중에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아, 덕분에 한번 또 귀가 호강하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그리고 지바노프의 추억 속의 그대.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2시간 덕분에 잘 달렸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 하이웨이 소개된 분들 중에서요, 추첨을 통해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우리 0150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걸어놨습니다.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남 합천 일대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충청도에 2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북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제헌절부터 이어지는 연휴였지만 비 예보가 있었던 만큼 어제와 오늘은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도 심하지 않았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사이로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나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서 강원권 오가기는 전 구간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무사히 횡단하기 위해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일. 거칠고 험난한 모래밭을 지나려면 왠지 바퀴를 더 단단하게 채워야 할 것 같은데요. 외려 공기를 비워내야만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모래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는답니다. 사막을 달리기 위해 타이어에 공기를 빼듯 우리도 힘이나 욕심을 빼야 할 때가 있죠. 때론 나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야 몸도 마음도 생각도 유연해집니다. 다시 시작될 험난한 한 주를 부드럽게 건너가기 위해 이 시간엔 힘과 긴장을 좀 덜어내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야주 Don't Go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9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위의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이런 소릴까요? 다른 소릴까요?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아, 이 소리 진짜 꼭 숨을 몰아야 쉬는 소리 같기도 한데 일요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숨구멍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쉬는 숨만큼 마음에 고여있던 고민이나 걱정들도 조금씩 좀 비워지기를 바랄게요.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웸 프리덤 247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늘 중년 부부 둘이 적막한 저녁을 보냈어요. 방학이라고 집 찾아 들어온 대딩 두 녀석의 존재에 며칠 반가웠는데 이제는 숨이 턱턱 막히고 집이 좁아서 동네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다 성인들이니까 아이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예, 성인 두 명이 그동안 홀가분하던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꽉꽉 차는 느낌 들겠네요. 예. 뭐 따로 요구를 하거나 뭘 원하진 않아도 그냥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예, 신경이 좀 쓰이죠. 예. 맞아요. 예. 다시 또 빨리 방학 끝나고 갔으면 좋겠죠. 근데 방학이 개강이 9월이잖아요. 7월, 8월은 그냥 네? 아드님 둘이랑 아드님인가요? 네. 다시 또 홀가분해지고 싶은데 이제 또 예, 이게 또 난자리는 뭔가 좀 허전해진다고.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001님, 드림팝에서 선물 받은 햄버거 쿠폰으로 맛있게 저녁 먹었어요. 아내랑 딸 둘이서 같이 먹어야 해서 예, 몇 개 더 시켜서 먹었는데요. 역시 공짜로 받은 게 제일 맛나더군요. 아휴, 참.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족 수대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부자 되면은, 예, 가족 수대로 보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아, 드실만 하던가요? 예, 저는 브랜드도 잘 몰라요. 예, 어디에서 저기 드리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면은, 잘하셨습니다.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았나. 예,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지만.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김영숙 씨가 신청하신 Eruption의 One Way Ticket, 그리고 Dulles Wanted.

김영숙 씨가 신청하신 이랍션 원웨이 티켓 그리고 둘리스 원티드 두 곡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179님, 세 식구가 다 모여야만 에어컨을 켜는 게 제 원칙인데요. 어제 오늘은 둘만 있는데도 켰어요. 남편이 절약하다가 쪄죽을 것 같다고 해서요. 예, 유유. 그것도 남편 부분에 짜증을 또 받아내기가 힘들죠. 이 더운 날씨에. 셋이 모여야만 왜 트는 거야. 아니 둘이 있다가 틀고 있으면 시원하면은 나머지 한 사람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꼭 셋 다 그냥 모여서 그냥 짜증이 이만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나요? 예, 그래요. 시간차를 좀 두시고 트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데 솔직히 기온은 막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요 며칠은 기온은 높진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에어컨도 저희도 그 제습 기능으로 좀 쭉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예, 밤에는 또 어우 또 간만에 예 20 뭐 열대야 없는 날이 좀 예 한 이틀인가 있었죠. 예,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아 맞아요. 예, 진짜 절약하다가 쪄죽을 것도 그것도 있긴 하지만 예, 서로 의상해요. 예, 이러다가 의상해서 예,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 예. 곽효정씨 예, 설거지 미루기 대장입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 후 퍼지기 일부 직전에 벌떡 예, 일어났습니다. 드림팝 들으면 후딱 끝내고 OTT 하나 본 다음에 잘 겁니다. 9시까지 잘 부탁해요. 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예,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대로 하셔야죠. 예. 설거지는 설거지는 너무너무 저는 하기 싫을 때는 제가 주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는 이게 그 싱크대 안에 있는 걸 보는 게 참 괴롭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큼 정말 정말 아주 피곤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걸 하는데요. 너무너무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저 멀리서 봤을 때 이게 그래도 내 눈에 안 띄게 예, 안 띌 정도로 이거를 좀 이렇게 정돈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음식물 이렇게 좀 뭐 묻어있는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초벌로 좀 헹궈내고 좀 이렇게 물을 좀 받아놓죠. 이게 좀 불려놓는다 그래야 되나요? 예. 밥풀 있는 것들은, 예. 좀 잘 안 닦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도 좀 해놓고, 뭐 숟가락, 젓가락도 이렇게 한 곳에 좀 모아놓고, 이게 정리정돈을.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거 할 시간에 그냥 하겠다, 설거지. 그거 왜 정리를 하고 있어? 그 말도 맞아요. 그거 정리할 시간에 그냥 설거지 하면 되는데. 예,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뭐. 아, 곽효정 씨도. 그래요. 미루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예, 미루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냥 해야 돼요. 자, 5179님 곽효정 씨한테 커피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설 점식 씨가 신청하신 레이프 가렛 I was made for dancing.

레마 캄다운 108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맨날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못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음악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전히 편안한 카페 같은 방송 자주 놀러 올게요. 많이 바쁘셨군요. 예, 바빠서 이렇게 뭐 아무튼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잘 뭐 안 듣게 되면요, 다시 또 이렇게 예, 찾아오기가 참 그래요.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데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1081님 잊지 않고 다행입니다. 돌아오셨는데 여전히 예, 편안한 카페 같은 방송. 저희의 모토죠. 예, 음악이 좋은 그런 카페. 커피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 카페 같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상숙 씨, 저는 시장 옛날 통닭집에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지키고 있어요. 푹푹지는 날씨에 닭을 튀겨내느라 온몸이 지치지만 퇴근길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보며 더 나은 하루가 오길 기도합니다. 이야, 너무 더우시겠다. 아우, 예, 너무 더우시겠는데요. 그래도 그 요즘은 보니까 전통시장 가면 예전 이게 개선 사업을 해서 그런지 위쪽에 이렇게 차양 같은 거를 해놔가지고요. 그 어떤 데는 이제 그 상점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어컨이 이렇게 냉방이 되는 데도 있긴 한데, 갔는데,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그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저는 너무너무 더울 거, 그날도 엄청 더웠거든요. 더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덥지가 않더라고요. 막 냉방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나오는 모든 그 시장 골목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예, 저는 완전 쪄 죽을 거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저기 워낙에 인파도 많고 예, 골목골목 뭐 상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바람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 아 옛날 통닭 맛있겠다. 옛날 통닭이면 그냥 진짜 지금 저희가 먹는 이렇게 그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진짜 통닭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맛있었는데. 아, 더 나은 하루가 오길 예,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언젠가 올 그런 나은 하루를 기대하지 마시고 예, 내일 더 나은 하루, 예, 그 다음 날 더 나은 하루, 그런 하루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씨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진태 씨, 오늘 친구 농사일 도와주고 왔는데 온몸이 다 아프네요. 친구는 농사일을 어찌했는지 이 친구 대단한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멋지다 내 친구. 에, 진짜 농사일은 내가 아프면 안 되죠. 예,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에,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휴. 그래도 또 이 농사의 그 책임감 때문에 아플 틈도 없으실 거고 아마 이게 또 예, 몸에 이력이 또 붙으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이제 김진태 씨는 이제 너무 힘드신 거죠. 예. 아, 허선아 씨가 신청하신 비욘세 헤일로 듣고요. 엘리샤 캐스입니다. Falling.

허수아나 씨가 신청하신 비욘세 헤일로 그리고 앨리샤 키스 Falling 두 곡이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선 씨, 경찰서 주차장에서 남편 기다립니다. 어느 분이 남편을 고소했대요. 아이고, 공영주차장 주차 대기 중에 나중에 들어온 다른 차가 쏙 주차하길래 남편이 조금 뭐라고 했더니 모욕죄로 고소했대요. 아, 그냥 웃겨요. 그분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얌체같이, 그쵸? 다들 기다려가지고 있는데, 이야, 뭐 아주 뭐 심한 말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모욕죄로 고소합니까? 야, 이렇게 좀 더우면 더울수록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분이 잘못했네요. 예, 아, 훈방 조치가 되는 겁니까? 6957님이 신청하신 푸드러브 머드 블러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1부 끝곡으로 버티컬 호라이즌 Everything You Want 듣고요 저는 2부 별별 차트쇼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또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충청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영서, 전북과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빗길 속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어지던 상행선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는데요. 아직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회인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로에 걸쳐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1km 정도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서대구 요금소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진출로 2차로입니다. 지금 경북 지역 일대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충분히 속도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함평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두아리파 댄스 더 나이트 2388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의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트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어떤 차트 또 가지고 오셨습니까?
1: 네. 오늘 1992년 7월 18일로 갑니다. 뮤직박스 선정 팝 톱 10 소개해드립니다. 뮤직박스 차트 뭐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제 선정해서 발표하는 가요와 팝 차트였어요. 근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음반 가게에서 레코드샵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무가지였는데 이거 받으려고 또 레코드 가게를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 차트 순위는 음반 판매량 80%와 음악 방송의 방송 횟수 20%를 반영해서 매겼습니다.

0: 1992년 7월달.
1: 예. 왜 92년이에요? 다른 연도도 있을 텐데. 예.
0: 제 마음이죠.
1: 좀 뭐 다른
0: 아, 별별 샷트니까 아니, 이제 아니. 저희가 92년도 소개했다, 2000년도 소개했다.
1: 아니 뭐 2005년도 특별한 소개했다. 뭐 연도인 특별... 줄 알아서.
0: 아 네. 왜냐면 네. 오늘이 7월 19일이잖아요.
1: 예, 뭐 7월 18일은 뭐
0: 7월 18일 네, 네. 차트를 한 알겠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제 뮤직박스 저희 집에 있는 걸 보니까 근 7월 19일에 근접한 차트는 요것밖에
1: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0: 네. 그래서 골라왔어.
1: 아, 알겠습니다.
0: 왜 그러세요? 10위부터 살펴봅니다. 아이언 메이든의 곡이 차지했네요. 2026년에 드디어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 아이언 메이든의 1992년 히트곡이죠. 당연히 이제 92년 차트니까요. 피어 오브 더 닥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그 제목이 공포에 대한 노래예요.
1: 네.
0: 뭐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사도 사운드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단순해요. 가사에 뭐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누군가가 뒤에 있다 그러면 약간 막
1: 소름 끼치죠. 네,
0: 그럴 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원초적인 공포를 반복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이 그 당시에는 이 아이언 메이든의 대표곡으로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 아이언 메이든은 아직 건재하다는 겁니다. 와우. 작년에 이제 밴드 결성 50주년을 기념해서 월드 투어를 가졌고요. 예.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올해까지 연장 공연을 했고
1: 그렇군요.
0: 내년부터는 휴식기에 들어간대요. 네. 2028년까지 어르신들인데 28년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야?
1: 아 쉬셔야죠.
0: 아니 쭉 쉬셔도 아니, 되는데
1: 아이고야
0: 정말 노장은 살아있다는
1: 아,
0: 거예요.
1: 그럼요.
0: 9위는 장하구의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일과 불변심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 이 거부 비행센 모르겠어요. 중국어 같지가 않네.
1: 광둥어죠.
0: 예, 광둥어. 예. 장하구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 세대가 아니죠. 모르죠 장하구.
1: 그렇죠.
0: 예. 알란탐 알아요?
1: 알란탐은 알죠. 근데 저희보다는 좀 밑세대.
0: 예. 뭐 성룡은 당연히 아니,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예, 예. 원표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는데. 근데 장하구는 뭐 유덕화도 그렇고 장국영도 그렇고 그에 못지않은 가수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뭐 홍콩의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정말 10대 가수상 10대 명곡 이런 데도 또 선정이 됐던
1: 그쵸.
0: 그런 곡입니다. 예. 예. 근데 이 곡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이 노래만 들으면 1, 2, 3가 생각나. 그런 무도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서 블루스를 치실 때 이 곡에 맞춰서 쳤었대요.
1: 진짜로요?
0: 네, 저도 그 세대가 아니라서
1: 한번 들어보시죠.
0: 함께 네. 해보시죠.

0: 예, 뮤직박스 1992년 7월 18일자 예, 팝 탑 10 예, 9위 곡 예, 장하구 일과 불변심 예, 들었습니다. 예,
1: 팝 베스트 10 하면 발음하기 더 좋을 텐데.
0: 팝 탑 10. 예, 팝 탑 10.
1: 정확히는 예. 거기 잡지 보면 팝 톱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팝 톱 10. 아, 가요 톱 10 할 때.
1: 네, 그런 것처럼. 예, 8위 그리고 7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애냐의 곡이 차지했습니다. How Can I Keep From Singing이 1991년에 발표했던 곡인데 92년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냐의 곡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운드가 비슷해요. 하여튼 힐링을 줍니다. 네, 우리를 네. 편안하게 해주고 이 곡은 특히 이제 원래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편곡해서 이제 희망과 평화의 노래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뭐 이 당시에 인기가 있었어도 지금은 좀 많이 잊혀진 곡인데 들으시면 아, 또 아실 애냐구나 네, 네. 들어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7위는 리차드 막스의 곡이 차지했습니다. 해저드가 차지했네요. 이 곡은 리차드 막스가 뭐 거의 대부분 본인 곡을 작사 작곡했으니까요. 근데 이 곡은 프로듀서 역할까지도 떠맡았던 곡이고요. 근데 이제 리차드 막스 하면 발라더잖아요.
0: 네.
1: 한국에 신승훈이 있었다면 미국에 리차드 막스가 있었는데 이 곡은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을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가 있는 예, 조금 이게 정말 수사반장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그런 곡인데 이 곡을 만들어 놓고 리차드 막스가 아 이건 아니야 잘못 만들었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히트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히트한 거죠. 그리고 1992년 이때 리차드 막스 먼 애도 잘될 때예요. 가수들이 그럴 때가 있대요. 진짜 잘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내도 잘 된대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정점에 있다가 떨어진 다음부터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잘될 때였기 때문에 이 곡도 잘 됐습니다.
0: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1: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죠.
0: 예. 알겠습니다.
1: 8위, 7위 곡도 함께 하시죠.

0: 뮤직박스 1992년 7월 18일자 예, 팝 탑 10 예, 8위 곡 애냐의 How Can I Keep From Singing 그리고 7위 곡 리차드 막스 해저드 두 곡이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6위, 5위, 4위입니다.
0: 네.
1: 6위는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가 차지했네요. 1991년도에 이제 발표됐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뷰티 앤 더 비스트의 주제가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이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이 됐습니다. 당연히 아카데미에서도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이고 그래미에서도 최우수 팝 듀오 그룹 보컬 퍼포먼스 상을 받았던 그런 명작. 그리고 셀린 디온이 미국에서 좀 확실히 안착하는데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0: 네.
1: 그런 노래.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내가 미국에서 활동할 초기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듀엣곡이다 또 회상을 하기도 했고
0: 네.
1: 이게 2017년에 실사영화로 탄생했을 때 주제가를 누가 부를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가 불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0: 네?
1: 이제 저기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존 레전드가 리메이크한
0: 전,
1: 버전과
0: 전 리메이크 버전이 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역시
0: 역시 뭐예요?
1: 아 젊은 세대라고
0: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1: 아무튼
0: 저는 그랬습니다.
1: 네. 예. 그러시군요.
0: 네.
1: 자, 5위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차지했습니다. 1975년 노래가 1992년에
0: 오.
1: 5위를 차지했어요. 또 느닷없이 이해 6월 달에 그 4집 음반 A Night at the Opera가 재발매가 됩니다.
0: 네, 네.
1: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웨인즈 월드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고 그 여파가 있었고 그 한 해 전에 그러니까 1991년 11월 24일에
0: 맞아요.
1: 프레디 머큐리가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예, 예.
1: 이제 약간 추모
0: 그 열기가 계속 이어진
1: 때문에
0: 거죠.
1: 네. 그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퀸이 또 재조명을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저희 시간에 별별 차트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으로 끝.
0: 네.
1: 예. 그리고 4위는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
0: 아.
1: 아, 이거 1992년도에 정말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네. 곡인데 신나는 곡.
0: 점점
1: 예. 막 예. 13살 소년
0: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1: 힙합도 예. 안타까운 게 이건 정말 내가 히트곡이었는데 그 이유는 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곡 작곡진 크레딧을 보니까 27명 이게 뭔가요?
0: 아이고.
1: 근데 이 중에는 그 크리스 크로스가 이 곡을 샘플링을 뭐 몇 개를 했나 봐요. 한 소절씩.
0: 예, 예.
1: 거기 작곡가도 다 크레딧에 올려주고
0: 걸친 보니까. 거예요. 예.
1: 야, 27명이 정말 한번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곡은 감미로운 6위 곡 뷰티 앤 더 비스트하고 그리고 4위 곡 크리스 네. 크로스의 점프 함께 하시죠.

0: 뮤직박스 1992년 7월 18일자 팝 톱 10. 예, 6위 곡 셀린 디온 필버 프라이슨 뷰티 앤 더 비스트였고요. 4위 곡 들었습니다. 크리스 크로스 점프. 예.
1: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두 곡 다. 아유. 장르는 다르지만
0: 앳되네요. 목소리가 네. 아주. 예.
1: 자, 이제 3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 락커들이네요. 네. 예.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 데프 레퍼드의 Let's Get Rocked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이 당시에 제가 하루에 몇십 번씩 다시 플레이해가지고 들었던 곡인데, 아, 데프 레퍼드 듣고 나면 속이 후련했었어요. 네. 귀에 착착 감기는 노래고, 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즐겁게 들으면 되는. 그렇죠. 부담 없는 곡. 네. 그래서 락이나 헤비메탈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네. 들을 수 있었던 거의 락댄스. 네. 3위 곡 함께 하시죠. 네.

0: 뮤직박스 1992년 7월 18일자 네, 팝 톱10 3위 곡 들었습니다. 데플레퍼드 네. Let's Get Rocked 네. 네.
1: 부모님의 잔소리에 맞서는 10대의 유쾌한 반항을 그렸는데 그래서 현실은 잊고 마음껏 즐기자는 해방감과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곡이었어요.
0: 네.
1: 10대 때 어떠셨어요? 반항하였나요?
0: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엄마 네. 말씀 잘 듣고
0: 저희 형이 반항하였어요. 아. 그래서 저까지 그러면 예, 두 분 다 쓰러지실까봐 네.
1: 자 이제 2위 소개해드립니다. 2위도 뭐 한국 팬들이 정말 오랫동안 애정하는 노래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아, 이거 뭐 이거 노래방에서 또 많이 부르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예.
1: 쉬운 노래는 아닌데. 네? 많이들 부르더라. 쉬운 노래는 아닌데 결코.
0: 어렵죠. 이거 엄청 어려워요.
1: 예. 저희 시간에도 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예. 곡. 이제 보컬리스트 에릭 마틴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고백은 못하고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엄청난 곡이 된 거죠.
0: 그러네요. 네.
1: 근데 이 미스터 빅 사실 2025년까지 이제 작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앞으로 네,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가 오는 10월 18일에 내한 공연을 갔습니다.
0: 네.
1: 와 보러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 저한테 물어보세요.
1: 1990년대였으면 버선발로 뛰어갔을 텐데 아 이게 뭐 하여튼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는데 예, 말이죠. 예. 아무튼 예.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To Be With You 함께 하시죠. 예.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1992년 제29주차 뮤직박스 팝 탑10 이제 1위 곡이죠?
2: 네. 예. 1위 곡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송. 저도 좋아하고 덱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 좋아하는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아닙니다. 티어스 인 헤븐.
1: 아, 맞아요. 네.
2: 해묵은 질문인데 원더풀 투나잇, 티어스 인 헤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 티어스 인 헤븐.
2: 아, 네. 우리가 세대가 확실히 갈리네. 갈려. 아까부터. 우리는 원더풀인데.
1: 그러시구나.
2: 산타나도 우리는 유로파예요. 승부도?
1: 스무스.
2: 티어스 인 헤븐은 좀 근데 슬픈 노래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아름다운 슬픔을 담고 있는 노래. 네. 이제 이 곡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에릭 클립튼의 음악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꽃피운 그런 네, 곡입니다. 예. 네. 그 이전에 누릴 수 없던 뭐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미도 당연히 6개 부문 수상했고 음반이 2,600만 장.
1: 와, 대단합니다.
2: 곱하기 100원씩만 해보세요.
1: 아이고.
2: 자, 이 곡으로는 끝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MTV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감정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증거 삼아 현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사실도 그럴 거야 하고 결론 짓는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분명 실패할 거라고 믿고요. 미안한 기분이 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싶고 나를 보는 눈빛만으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나 오늘 기분이 별론 거 보니까 나쁜 일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죠.

생각을 멈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끝없이 뭔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느끼는 내 기분에 좋은 상상을 하나 더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거야 하고 믿으면 진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상상 더하기 라붐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감정추론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곤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이런 걱정과 생각이 많아서인데 그건 쓸데없는 염려일지도 몰라. 실제로는 훨씬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틀어보는 거죠. 사람의 뇌가 신기해서 자꾸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면 또 그 길로 새로운 오솔길 같은 게 생긴대요. 그럼 자꾸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점점 넓어지면서 습관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9830님, 다이어트 한다고 며칠 안 먹다가 오늘 폭식해버렸어요. 치킨에 떡볶이 시켜먹고 후회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랬어. 한 끼 정도로는 살 안 쪄. 맞아요. 제가 행복해졌잖아요. 내일 월요일이니까 다이어트 또 시작하죠 뭐. 그래요. 한 끼로는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 이 한 끼 망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을란다 하고 계속 이렇게 폭식을 하고 또 시켜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시켜 먹다 보면 그게 살이 찐다고 합니다. 한번 딱 치팅데이 하고요. 그 다음부터 또 조심하면 되죠. 5619님, 밖에 날씨 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에 매미가 붙어있더라고요. 울면 시끄러우니까 툭 쳐서 날려보낼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쉬고 싶어서 붙었을 텐데 쫓으면 정 없잖아요. 근처에 나무도 많은데 어쩌다 우리 집까지 왔을까요? 무려 10층인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정말 높이 왔네요. 가끔 모기를 볼 때도 그런 생각 들어요. 매미든 모기든 그렇게 열심히 날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왔을까? 아마 1층에서 2층까지 또 2층 모기장에서 3층 모기장까지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닐까? 그 꾸준한 만큼은 꼭 배울만 하네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이어서 이정봉이었어요. 어떤가요? 이 어떤가요를 화요비도 리메이크 했잖아요. 화요비 씨의 매력도 좋은데 저는 이 원곡의 느낌도 참 좋더라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4777님, 내일 아침 먹으려고 오이냉국 만들고 있어요. 요즘 1일 1 오이냉국 실천하는 중입니다. 더울 땐 새콤달콤 오이냉국 최고예요. 그쵸, 여름의 매력이죠. 아무리 더워도 이 오이냉국 마시면 기운이 좀 나요. 여기 살얼음 동동 띄워서 먹으면 더 맛있죠. 8214님, 친구랑 카페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는데 어떤 남자가 저희 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신경 쓰여서 예쁜 척하며 일어났는데 후다닥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거 있죠? 자리 때문에 봤구만 하고 나가려는데 저기 하고 부르더라고요. 아, 뭐야 하고 돌아봤는데 셔츠 놓고 갔다고 쥐어줘서 머쓱하게 나왔네요. 저 외롭나 봐요.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분이었군요. 카페에서 워낙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상하게 또 놓고 간 셔츠도 쥐어주고 꽤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이 남자분이요. 5238님, 너무 짜증나네요. 거실에 앉아서 찐옥수수 먹다가 발목과 손가락 사이에 목이 물렸어요. 잡아야 편히 잠들 것 같아서 전기 모기채 들고 집을 서성대는 중입니다. 집에 사람이 여럿 있어도 모기가 꼭 저만 물어요. 간지러워 죽겠어요. 그 입증이 됐더라고요. 피가 더 맛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모기가 같은 자리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좀 넓은 부위에 물지 어떻게 이 손가락 사이, 발목 이런 애매한 곳에 물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이선희의 제이에게 김수경님 청해 주셨고요. 손선진님 신청곡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들려드리죠.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7월호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화입니다. 선우정화는 올해로 데뷔 21년 차예요. 처음 음악에 대한 매력을 느낀 건 7살 때였다고 합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다가 My Favorite Thing 이라는 곡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대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뭐지? 당시엔 제목도 모른 채로 노래에 푹 빠져들었고, 나도 저런 곡을 쓰고 싶다고 마음먹으며 음악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어떻게 해야 곡을 쓰고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대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실용음악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고 급하게 실기를 준비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우정화는 20대 시절 단 하루도 그냥 잠드는 날이 없었다고 하죠. 멜로디를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둘 중 하나는 꼭 남겨야만 편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대요. 선우정화의 솔로 1집이 발매된 건 2006년입니다. 락부터 재즈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들어볼 노래는 2019년에 발매된 선우정화 3집 세레나데의 타이틀곡 도망가자입니다. 선우정화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로 이 곡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곡을 쓰게 된 게 남편과의 부부싸움 직후였대요. 한창 신혼이던 무렵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잠옷차림으로 통기타 하나 들고 가출을 해버렸대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강원도에 머물게 됐고, 남편이 데리러 오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남편에게 아주 힘든 시기가 왔었는데요. 그런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쓰게 된 곡이라고 하죠. 혼자 도망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같이 갈래? 가보니까 좋더라. 이번에는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데리러 갈게. 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면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바로 그 노래, 선우정화의 도망가자 같이 들어볼게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선우정아 편 계속 이어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9632님, 낮에 미리 만들어둔 수박화채 퍼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선풍기 앞에서 살얼음 낀 수박화채와 함께하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많이 먹으면 자다가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딱 한 그릇 먹고 책 좀 보다가 자려고요. 와, 정말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니. 미리 수박화채를 만들어 놓으면

밤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맛있는데 수박이 먹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마구마구 먹는데 정말 왜 이렇게 그잘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걸까요? 물이 아니고 그냥 수박이니까 과일인데 뭐 하고 먹지만 그 수분이 몸에 엄청 저장이 되나 봐요. 박은지님, 저는 여자 풋볼 선수예요. 친구들과 경기 한판 끝내고 집으로 가는 차안입니다. 한여름에 경기장을 뛰다 보면 숨이 턱 막히긴 하지만 땀 한번 시원하게 흘리면 개운한 맛도 있어요. 집에 가서 미지근한 물로 씻고 나면 꿀잠 잘것 같아요. 와, 대단하네요. 풋볼 선수라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요. 이 여름에 야외 경기장 뛰신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게 참 매력이 있으니까 또 계속 뛰는 거겠죠? 클론의 2시 탈출, 7571님 신청곡 같이 들어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존재만으로 원슈타인이었어요. 0236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클론의 도시탈출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1735님, 저희 아빠는 자연산 다슬기를 잡아서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아빠 혼자 개울에 나가 다슬기를 잡아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려서 저도 여름마다 집에 내려와서 다슬기 잡는 걸 돕는답니다. 지금도 밤그대 들으면서 다슬기 잡아요. 너무 낭만적인데요? 물론 엄청 힘드시겠지만 예, 정말 얘기만 들으면 그 깜깜한 개울에서 머리에 이렇게 랜턴 차고 아빠랑 둘이서 물소리 들으면서 다슬기 잡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빠 도와드리면 또 되게 각별한 사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 다슬기 음식 되게 좋아해서 다슬기 요리하는 식당 자주 가거든요. 다슬기 해장국, 다슬기 강된장, 다슬기 전 다 맛있잖아요. 자연산이라니 어딘지 궁금합니다. 0321님, 출산한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있어요. 조카가 태어난 지 한 달째인데 동생이 임신 중독증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자주 싸우지만 한편으론 한없이 사이좋은 자매랍니다. 동생이 얼른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동생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요. 그래도 잘 보살펴 주시고 계시니까 잘 회복될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자매면 참 좋은 점이 많네요. 서로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의지가 되고요. 6852님, 갑자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집 앞 편의점 다녀왔어요. 먹고 싶은 걸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나이라니 이럴 때 어른이구나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으며 남은 밥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펫샵 보이즈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수지 홀리데이 한순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유치원의 밤어리진 그대에게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849님 신랑이랑 독서실 간 딸아이 데리러 가고 있어요. 고3인데 사춘기가 좀 늦게 와서 작년까지 가족 모두 마음고생 심했거든요. 새해가 시작되고 스스로 정신을 차리더니 독서실 먼저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다닐까 싶어서 몰래 훔쳐보고 그랬는데 알아서 잘 가는 거 보고 응원하는 중입니다. 혼자 조급해하며 울 때 보면 짠해요. 와,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요, 급하면 또 이렇게 정신을 차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얼마나 기특해요. 사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주체가 안 될 텐데도 이렇게 또 잘 추스르고 공부하는 거 보면 멋진 친구입니다. 0065님, 대학생 아들과 거제도로 여행 왔어요. 둘만 있기 적적해서 밤그대 켰습니다. 이번 여행이 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을 텐데 아빠와 함께 해줘서 고맙네요. 와, 아들과 아빠의 거제도 여행 멋진데요. 조금 아빠랑 아들이랑 좀 대화가 많이 되지 않아서 어색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 않나요? 리센네요. Love Attack.

IOI 갑자기. 먼저 들으신 곡 리센의 Love Attack, 카라의 Pretty Girl이었어요. 4589님, 친구가 생일 선물로 안마기를 보내줬어요. 어깨에 얹으면 자동으로 마사지가 되는 건데 30분만 해도 뭉친 게 싹 풀리네요. 어깨가 말랑해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에 인형이나 바디로션 받았는데 이젠 안마기와 영양제네요. 네, 이게 자연의 흐름입니다. 대화 주제도 계속 바뀌는데 점점 건강, 장수, 병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돼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4589님. 2703님, 일요일 밤엔 월요일 출근 걱정에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배가 살짝 고파서 오징어 몸통 하나 꺼내 굽습니다.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썰어넣고 참기름에 간장 한 바퀴 싹 두른 다음 찍어 먹을 거예요. 내일 얼굴이 좀 붓겠지만 몰라요. 먹어야겠어요. 아유, 이 정도면 그냥 아주 가벼운 간식이죠. 뭐 라면이나 족발이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오징어 소스가 예술입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참기름에 간장, 마요네즈, 청양고추. 김건모의 핑계, 닥터에게 어려워 정말 같이 들어요.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쿨의 송인, 김경민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한지영님, 여름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저는 맹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리차도 취향이 아니라 싫고 뭐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과일 차를 해먹어보고 있어요. 사과, 레몬 대충 썰어놓고 우려서 마시는 건데 상콤 달달하니 나쁘지 않아요. 올여름은 이걸로 버텨야겠어요. 와,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보통 카페 가면 레몬을 넣은 물 제공하잖아요. 그냥 맹물보단 상큼하고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사과에 레몬 넣으면 엄청 향긋할 것 같아요. 왠지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3139님, 8월에 부모님 모시고 다낭으로 가족여행 갑니다. 동생이 특별한 거 해보자 하더니 가족들 얼굴을 넣은 티셔츠를 주문했대요. 아무리 해외여도 그렇지 입고 다닐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벌써 창피한 기분이에요. 동생분이 이벤트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뭐 해외니까 다시 안 볼 사람들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다낭이 대한민국 다낭특별시라 예, 또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대부분 한국인이라는 그래도 추억이니까 이쁘게 입으세요. 모자이크의 너의 사고방식, 미우의 새로운 느낌, 코코의 요즘 우리는, 그리고 황세욱이에요. 결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우효의 민들레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오래 보니 참 괜찮더라.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사람도 음식도 물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첫눈에는 너무 화려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겪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물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은 어우 노 아주 곤란하죠.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에 따르지 않는 사람, 포장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물건, 보기에는 근사한데요. 기대만큼은 아닌 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금 투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좋은 사람, 좋은 물건, 좋은 기회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겉모습 하나로 많은 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보고 조금만 더 오래 들여다본다면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최은정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멋진 곡 선곡해 주셨네요. 임재범님의 너를 위해 만나고 왔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로 건너가면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문을 열 겁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장명준님이 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아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마다 샐러드를 먹자더니 밤 11시쯤 조용히 라면 끓이는 소리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셨어.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른 척 자는 척 했는데 제 것도 하나 끓여놨더라고요. 역시 부부는 같이 살이 찌는 사이인가 봅니다. 안 돼. 우리 장명준님 이런 일이 어쩌다가 생기는 거겠죠? 그쵸? 어쩌다가 한 번은 해볼만 하죠. 그리고 최근 스마트워치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호흡하세요. 잔소리를 해댑니다. 돈 주고 잔소리 사온 것 같습니다. 홍아름님. 그래도 이 스마트워치 때문에 안 하던 운동, 그래 하자. 건강을 위해서 하자. 오래 살자. 이러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꽤나 제 주위에는 많은데 홍아름님 아주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사는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9351님, 좀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속속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351님은 퇴근길에 버스에서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두 정거장이나 지나쳤습니다. 아, 불쌍. 다시 걸어오는데 너무 더워서 택시를 탈까? 100번 고민하다가 결국 걸었습니다. 땀 쭉 빼고 집에 와서 냉동실 털어 아이스크림 3개 원샷 했습니다. 아, 땀 흘리면서 그래도 걸어오면서 운동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 아이스크림으로 채우셨어. 9351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정인영님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을 사왔길래 순간 결혼기념일인가 싶어 놀랐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물었더니 꽃집 앞을 지나갔는데 예쁘더라. 그 한마디가 너무 심쿵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야 참 낭만이 있는 그런 남편 멋진 남편을 옆에 두고 계시군요. 정인영님 한없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우리 정인영님 9351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영님의 노래 러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최창규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0411님이 주셨어요. 어머님이 주셨어요.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왔는데요. 엄마 밥 먹으러 왔어 하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10번은 하더군요. 반찬을 싹 비우고는 엄마 다음 휴가 때 또 올게 하고 씩씩하게 가버리네요. 아드님이 아주 싱겁습니다. 그 한마디에 냉장고 채울 힘이 또 생깁니다. 자식이 뭔지. 04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1008님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랑 같이 탔는데 저보다 강아지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너무 많죠. 다 너무 귀여워.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생에 말티즈로 태어나고 싶네요. 1008님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연기자 선배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선배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유독 이뻐요. 또 못생겼는데 엄청 귀여워요. 그런 캐릭터인데 다들 어머 시선이 다 그 강아지한테 간 거죠. 그때 언니가 야 정말 세트장에 가구 취급하는구나 나를.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케이스인 거잖아요. 1008님이 보내주셔서 그때 전혀 하면서 있었던 일이 또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8869님? 반가운 가요 명곡을 아내와 함께 듣고 있으면 저 만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가 괜히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멋진 분의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내 장미숙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미숙아, 힘든 날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웃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표현이 서툴러 자주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이 웃게 해주고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할게. 당신이 내 아내여서 늘 고마워. 대박 멘트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장미숙. 남편분도 멋있으시고 우리 장미숙님 이 방송 제때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8869님이 이렇게 낭만스러운 건 장미숙님이 그 이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사랑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클의 늘 지금처럼 감상하시죠.

주말에는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로 꾸며집니다. 청플리. 오늘은 이정현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또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지 은근 기대가 됩니다. 요 시간이 되면.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제 모습에 엄마가 생각나 혼자 웃었습니다. 카트 밀면서 두부 코너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두부를 고를 때 꼭 살짝 흔들어 보시거든요. 물소리 들으면서 고르는 거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마트 한가운데서 혼자 두부를 흔들다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배운 게 김치 담그는 법이나 된장찌개 레시피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마트에서 두부 고르는 방법, 과일 고를 때 냄새 맡는 버릇,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 다 엄마 거예요. 근데 정작 엄마랑 통화할 땐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이게 다예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목소리 들으면 그냥 늘 하던 말만 하고 뚝. 그래서 늘 엄마랑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고른 세 곡이에요. G.O.D의 어머님께, 이선희의 인연, 이문세의 옛사랑.

이정현님의 청풀리였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이선희님의 인연, 그리고 이문세님의 옛사랑, 이렇게 세 곡을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이인 것 같기도 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와 딸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머님 생각 나시면 한 번 정도 다정하게 말도 걸어보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박대성님입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는 주말, 창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듣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박대성 플리,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비 오는 날 감성 한 스푼. 눈을 감고 노래에 깊이 빠져보면 괜히 센치해지면서 내 안의 감성이 차오르는 노래들입니다. 이 계절엔 비 냄새 나는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젖어보시죠. 박종훈의 비와 당신, 백지영님의 잊지 말아요, 김혜식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박대성님이 주인공이었었는데 우리 박대성님은 DJ 욕심이 조금 있으신 듯해요. 이 계절엔 비냄새 나는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저좀 오시죠. 제가 못하는 그런 멘트를 우리 박대성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이정현님, 박대성님께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홍경민 씨의 노래 신청하신 분 계셨었는데 1741님 그리고 5614님 홍경민 씨의 노래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은 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갑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영화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명작입니다. 1996년 개봉한 천밀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등려군의 천밀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등려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천밀밀 티엔미미 중국어로 티엔미미인데요. 꿀처럼 매우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가 흐르면은 영화 속의 여명과 아 정말 매력있는 장만옥 씨의 얼굴이 떠오르죠. 1980년대 홍콩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홍콩으로 건너온 두 청춘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만나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만 사랑보다는 현실이 늘 먼저입니다. 안타깝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놓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천밀밀은 단순한 멜로 영화가 아니라 시대가 사랑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 바로 등려군의 노래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가까워진 순간에도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딱 마주치는 순간에도 이 노래가 함께 흘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죠.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했기에. 돌고 돌아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 어우, 찡했어요, 이 장면. 전파상 앞에서 등려군의 사망 소식을 TV로 보다가 서로를 알아보는데요. 눈이 마주치고 당황하고 빙긋 웃던 그 장면이 참 아련합니다. 90년대 홍콩 영화만의 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열기가. 이번 주말 등려군의 노래와 함께 영화 천밀밀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양 대표 아적심도 다시 찾아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의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파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썬데이 레코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 기록해볼 키워드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의 추억들 하나씩 또 만나봐야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썬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은 이석의님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방학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이면 학원부터 여행까지 일정이 빼곡하지만 40여 년 전 우리들의 방학은 달랐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개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침 먹고 친구들 만나면 행선지는 늘 거기였습니다. 첨벙.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도 치고 물장구도 치고 돌을 뒤집어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야, 여기 많다. 빨리 와. 야, 내 거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먼저 봤다고. 한 바가지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가면 엄마는 아이고 많이도 잡아왔네. 그 자리에서 다슬기를 삶아주셨고 우리는 바늘 하나씩 들고 빙 둘러앉아 쏙쏙 빼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별미였다고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어디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동네가 곧 놀이터였고 친구들이 곧 놀이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에도 제일 싫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기 쓰기. 매일 쓰라고는 했지만 누가 매일 씁니까? 개학을 며칠 앞두고 달력을 펼쳐놓고 7월 31일 맑음, 8월 1일 맑음 날씨 채워놓고 오늘도 친구들과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 개울가에서 놀았다. 재미있었다. 오늘도 다슬기를 잡았다. 참 맛이 있었다. 이렇게 다 똑같았죠. 방학 때 가장 큰 행사는 외갓집 할머니 댁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놀거리는 없었는데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많이 먹어도요. 아유 우리 새끼 더 먹어. 떠들어도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요. 떠들어 떠들어. 과자를 또 집어먹어도 그려 그려 실컷 먹어. 외갓댁에 가면 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일 좋았습니다. 요즘은 여름이면 비 걱정, 농사 걱정, 전기요금 걱정,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40년 전 제 여름에는 걱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은 걱정 없이 웃던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귓가에 지저귀던 파란색 마음의 바다 아이던 파란색 불씨씨 날개 해주시 예뻤어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봄.

썬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 이서구이님 덕분에 멋진 곡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조용필님의 고추잠자리, 이문세님의 파랑새,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러면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웬 말이에요. 이 벌써 사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방학이라고 어디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동네가 곧 놀이터였고 친구들이 곧 놀이공원이었다. 와, 아주 명언이네요. 이런 사연을 이석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래도 어릴 때, 그때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결론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 걱정 없이 웃던 방학이었다. 요 마지막 한 줄도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이석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레코드 조현철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글들을, 어떤 상황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름이면 떠오르는 기억, 대구 옥탑방에서 혼자 자취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마다 드는 생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가마솥에 들어온 삼계탕이구나. 문을 열면 후끈! 숨을 쉬는 건지 찜질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그때는 잠시 회사를 쉬고 있던 때라 전기요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에어컨은 정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대신 페트병에 물을 얼려 안고 자고 대나무 자리도 깔고 선풍기도 괜히 아까워서 조금만 더 참자 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결국 온몸에 땀띠가 올라 빨갛게 발진이 생기고 따갑고 간지럽고 여름과 제대로 한판 붙었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며칠 본가에 내려가 있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도 너무 더워서 그래 에어컨 딱 10분만 틀자. 그리고 짐을 챙기고 문 잠그고 신나게 본가로 출발했습니다. 사흘 뒤 자취방 문을 열었는데 순간 오 마이 갓! 방이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냉동고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에어컨을 안 끄고 갔다는 걸. 전기세가 무서워 페트병을 끌어안고 자던 나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여름 전기요금은 제 통장을 시원하게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그리고 이어서 임정희님의 진짜 일리 없어, 포지션의 썸머타임, 이렇게 세 곡을 우리 조현철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사흘 뒤 자취방 문을 열었어요. 근데 냉동고입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얼마가 나왔을까? 저는 요것이 궁금한데 그것은 없습니다. 여튼 조현철님의 여름 추억을 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애썼는데 페트병에 물 넣어서 얼려서 그거 끌어안고 자고, 선풍기도 아까워서 정말 시원하게 못 틀고 이러셨는데, 와 그냥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레코드는 이병훈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잠깐 내려서 바람이나 쐬고 가자. 오래 차에 앉아 있었던 터라 온 가족이 바닷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절벽이 있는 바위까지 가게 됐죠. 엄마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바위에 올려놓더니 어우, 맨발로 걸으니까 시원하다. 혼자 기분 좋게 모래도 밟고 바닷바람도 쐬고 한 바퀴 휘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어? 사람들이 바위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저희 가족도 슬쩍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머어머, 신발만 남겨놓고, 어머,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엄마 신발을 보고 누가 바다로 뛰어내린 줄 알았던 겁니다.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야, 나 가지러 못 가겠다. 신발은 가져와야겠고, 사람들 시선은 부담스럽고, 결국 우리 가족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아빠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신발을 집어오셨습니다. 뒤에서는 어우 아니었네, 다행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신발은 함부로 바위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병훈님의 썬데이 레코드였습니다. 노래 세 곡은 버게, 맨발의 청춘, 비트가 굉장히 빠른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구피의 다 잘될 거야, 모노의 파라다이스까지 였습니다. 아, 근데 신발만 남겨놓고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머 누가 신발 두고 갔나 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을 것 같은데 아, 또 이렇게 그 뒷이야기를 생각해내는 분들도 있네요.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문 닫을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라라랜드의 일요일 코너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이석희님, 조현철님, 이병우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한 분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소개되면 선물 무조건 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추억들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코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곡이 오늘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저희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곧 휴가다. 이런 분들 많으실까요? 해마다 이맘때면요. 비록 지갑은 가벼울지라도 휴가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아요. 기다리던 날이 성큼 다가올 때의 기분,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이죠. 어렸을 때는 소풍날이 그랬고요. 운동회, 학예회가 그랬고, 생일과 명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날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우리의 일상에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대는 지금 어떤 날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코니 프란시스의 VACATION, Vacation, 그리고 이어서 클리프 리처드의 Summer Holiday,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두 곡으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참 재미있어요. 설렘을 안겨주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했다가 애태우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설렘은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그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박영숙 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학창시절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고3 때 교내 방송을 통해 흐르던 모나코 듣고 싶어요. 뜨겁게 장렬하는 바다로 가고 싶은 마음을 자제시켜줬다고나 할까. 또 로마의 휴일에서의 오드리 헵번의 청초한 모습을 떠올리며 영화음악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또 돌아가신 아버지 많이 보고 싶은 밤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시간.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걸 거예요. 박영숙님의 신청곡 두 곡 보내드리죠.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오드리 헵번의 노래예요. Moon River.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6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영국의 전설적인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제네시스의 Invisible Touch입니다. 이 곡은 제네시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오른 곡인데요. 재미있게도 제네시스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턱 밑까지 추격해온 2위 곡이 바로 제네시스의 원년 보컬이었던 피터 가브리엘의 슬레지해머였어요. 팀을 떠난 옛 보컬과 남은 밴드가 빌보드 1, 2위로 맞붙은 셈인데요. 결국 일주일 뒤에는 피터 가브리엘이 정상에 오르면서 제네시스와 바통을 주고받게 되죠. 그 시절 뜨거웠던 선의의 경쟁을 떠올리며 두 곡 나란히 들어볼까요? 먼저 제네시스의 Invisible Touch부터 들으시고요. 피터 가브리엘의 슬레지해머 이어집니다.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제네시스의 Invisible Touch 그리고 피터 가브리엘의 슬레즈해머였습니다. 요즘 입맛 없는 분들 많으시죠? 더우니까 요리하기도 힘들고요.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이래저래 여름만 되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잘 먹지 않으면요. 가을에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더울수록 입맛도 챙기고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고 하던데요. 여름철에 꼭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옥수수와 열무, 복숭아를 손꼽습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열무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좋대요. 그리고 복숭아는 비타민이 많아 피로해소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어떠세요? 옥수수, 열무, 복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입맛이 확 도는 것 같지 않으세요? Ace of Base의 All That She Wants, Tattoo의 Not Gonna Get Us, 18th의 To The Music.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입니다.

목동이 트기 전에 나는 당신이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잠결에 아침이 와도 그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바깥에서 새들이 지적이기 시작하네요. 마치 나의 떠남을 재촉이라도 하는데 머무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까지 한평생을 보냈어요. 나는 정말 많이 기다렸죠. 이제 당신을 떠나려 합니다. 제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진 마세요. 녹이 트기 전에 나는 당신이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잠결에 아침이 와도 그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바깥에서 새들은 지적이기 시작하네요. 마치 나의 떠남을 재촉이라도 하는 듯.

새벽이 밝아오면 이별도 함께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마지막 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이 새벽에 들으니 그 감정이 더 배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이었고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조용한 새벽을 만났으니 이번에는 록의 전설들이 들려주는 또 다른 감성 발라드 곡 두 곡을 전해드릴게요. 데퍼플의 Soldier of Fortune, 블랙사바스의 Changes 이어집니다.

딥퍼플의 Soldier of Fortune, 블랙사바스의 Changes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들이 있죠. 스페인을 대표하는 보컬 루스 카살의 짙은 허스키 보이스가 빛나는 노래입니다. Pensa en mi, 나를 사랑해 주세요.

루이스 카살의 피엔사 앤 미, 나를 사랑해 주세요 들려드렸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어제 생각에서 조금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입니다. Over Valley and Mountain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그런데 의외로 잘 잊어버리는 것도 건강한 마음 관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서운했던 일, 지나간 실수까지 다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쉴 틈이 없거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 시원하게 지워버리시길 바랄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보자고요.

0: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YB 잊을게 들려드렸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금방, 정말 금방 잘 잊어버리고요. 근데 대신에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빠지거나 몰입하는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 몰입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어?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왜 그랬더라? 하면서 금방 잊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이런 성격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도 많고 몰입도 잘하는데 기억력까지 좋았다면 인생이 너무 피곤했을 것 같거든요. 기억력이 뭐 너무 안 좋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툴툴 털어내고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신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단점도 있는 게 기억력을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가끔은 얼굴도 저는 좀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자, 벌써 이제 연휴 끝나고 일주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돌고 돌아 또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어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기다린 훈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1104님의 신청곡 포레스텔라 마법의 성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1104님처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3485님께서요. 아침엔 늘 상하와 함께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종점에서 쉬는데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상쾌한 아침 햄디 강추한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분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485님. 아, 청조사 전화를 받으셨군요. 아, 근데 막상 이제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은 사실 청조사 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나름 좀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제가 DJ라 그런가요? 저는 진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02로 뜨는 전화가 확 이렇게 나오면 아, 너무너무 설레고 막 나한테 도다니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3485님 그나저나 저희 상쾌한 아침 망설임 없이 햄디 강추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오즈의 에버글로우 그리고 치즈.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우즈 에버글로우에 이어서 치즈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띄워드렸습니다. 박현아님께서요. 유원님 저는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11시쯤 먹는 라면 하나 국밥 한 그릇은 정말 꿀맛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일하고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 정말요. 우리 현아님 문자를 보니까 왠지 저도 힘을 막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쵸. 뭐 같은 일을 해도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우리 현아님처럼 어 생동감 넘치네 하고 라면 먹고 국밥 한 그릇 꿀맛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와, 저도 은근 반성하게 되네요. 현아님. 아, 진짜 근데 시장이 새벽에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동감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ETV 생생정보 더빙을 제가 자주 하는데 그 더빙을 하면서 그 시장 그림을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지금쯤이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실 시간이실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시고 이따 11시쯤에 라면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장동영님께서는요. 유원님,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제가 처음 사귄 친구였는데 제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나 봐요. 배려해준다고 엄청 배려했는데 연애 참 어렵네요. 유유유유. 아이고, 그러셨군요. 동영님. 첫 연애란 그렇죠. 첫 연애부터 이제 바로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게 처음이 가장 어렵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아,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행동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첫 연애는 좀 미숙한 법이니까요. 동영님도 더 이제 좋은 사람 찾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잘 이 시간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제가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너무 아쉬움이 나면 한번 연락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후회가 남지 않은 선에서 너무 아쉬우면은 좀 질척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제 이제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극복이 좀 쉽더라고요. 아무튼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님.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NSYNC의 I Want You Back.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20위 그리고 17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0위는 엑소 늑대와 미녀입니다. 엑소의 정규 1집 타이틀곡으로 이때 도경수 씨의 공주 옷 같았던 무대 의상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고요. 이어서 17위 에일리의 UNI가 차지했네요. 에일리 씨의 엄청난 성량 때문에 노래방에서 이 노래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곡 같이 듣고 올게요. 엑소 늑대와 미녀, 에일리 UNI.

이원희의 플리마켓. 아, 오늘은 이제 2013년으로 돌아갔습니다.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20위 엑소 늑대와 미녀, 17위 에일 UNI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엑소의 늑대와 미녀는 정말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혁신적인 노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 이제 여름방학이어가지고 들어와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원의 1층에 떡볶이집에서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제 뒤에서 초등학생 남학생 두 명이 이 늑대와 미녀 랩을 다 따라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 늑대고 넌 미녀 이러는데 저 순간 저 이제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이게 무슨 노래를 저렇게 따라 부르는 걸까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는 완전히 박효신 홀릭이었어서 아이돌을 아예 몰랐거든요. 엑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문화 충격을 조금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가사를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처음에는 뭐야 싶은데 은근 중독성이 있고 또 명곡이에요. 그 무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무대가 굉장히 뭔가 예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폭발적인 성량이 돋보이는 UNI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13년으로 넘어가니까 재밌어지네요. 전성숙님께서요. 저 오늘 쌍꺼풀 수술하는 날입니다. 마취한다고 해도 생생하게 다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지만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기도 하고 무쌍이라 쌍꺼풀도 하고 싶어서요. 잘하고 올게요. 그러셨군요. 이게 진짜 저도 친구한테 들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아픔이 없는 거지 그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칼로 할 거 아니에요. 칼로 하는 그런 게 다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공포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다래끼가 심하게 나가지고 다래끼를 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래끼는 마취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거기다가 칼로 이렇게 째서 그 다래끼를 긁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살면서 경험해본 고통 중에 그게 진짜 1번 고통이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쌍꺼풀 수술은 마취를 하니까 좀 덜하겠죠. 근데 그 느낌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그 째는 느낌? 아휴, 새벽부터 잔인한 이 잔혹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숙님 예쁘게 잘하고 오세요. 9767님 초등학생 딸이 방학을 기념하여 고성에 있는 친구 할머니 댁으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일주일부터 달력을 하루씩 지우며 엄청 기대하던 여행인데 드디어 가네요. 애는 신났는데 저는 벌써 딸이 보고 싶어요. 앞으로 2박 3일 허전해서 어떡하죠? 유유. 아유, 얼마나도 추억일까요? 그쵸? 아, 친구 할머니 댁, 그리고 고성이면은 약간 뭔가 그 자연 푸릇푸릇한 기운을 많이 느끼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님 입장에서는 진짜 잊을 수 없는 방학, 여름방학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같이 했으면 시끄럽고 막 북적북적하고 귀찮다가도 또 떨어져 있으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엄마와 딸은 왠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 허전하시겠지만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딸도 진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 방학이구나. 우리 귀여운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거리에서 넘쳐나겠군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빅나티의 바이바이.

바이바이 빅나티 노래 듣고 오셨고요. 2512님께서는 행복한 주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월요일이 와버렸네요. 햄디님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신청곡이 있어요. GOD 0%. 아, 그러니까요. 정말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쉬는 날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그냥 순삭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아빠랑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빠 하루가 너무 빨리 가, 나 진짜 이러다가 12월 될까봐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그만큼 너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512님 비롯해서 뭔가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만큼 열심히 즐기고 놀았다는 거, 주말을 행복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게 아쉽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GOD 0%.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1부 끝곡으로는 She and Him의 I Thought I Saw Your Face Today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난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두 번째, 난 우리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어요. 세 번째,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충분히 일상 속에서 해봄직한 그런 말들이었죠. 오늘 베트남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Thoy의 2022년 곡 Playing Tricks라는 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Playing Tricks, 뭐가 연상되시나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혹은 장난을 치는 그런 상황이 연상되시죠? 과연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난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바로 찾아내셨겠죠. 첫 소절에서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이렇게 들렸습니다. 일단 give up이라는 게 포기하다라는 대표적인 구이니까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아,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겠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나는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라는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이 중에서 on the brink of 라고 하면 직전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이 brink라는 거의 철자는 b-r-i-n-k 이렇게 적으면 돼요. on the brink of something 뭐 하기 직전이다. on the brink of giving up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네, 정확하게 해석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something told me 뭔가가 나에게 말했대요. I should hang it up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hang it up 이렇게 들렸습니다. hang it up 포기해야만 한다고 뭔가가 나에게 말했죠 라는 상황이에요. Hang it up 하면 뭔가를 포기하다 혹은 접다 라는 해석이 되는 구입니다. Never thought I'd find a love quite like you. 이 소절까지 들어보셨는데 I never thought that I'd find a love quite like you. 이게 원래 문장이 되었겠죠. 나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I'd find a love quite like you. 내가 만나게 될 줄을 결코 생각지 못했는데 quite like you.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딱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될 줄 결코 생각지 못했어요. 절대로 몰랐어요. 라는 뜻입니다. Quite like you. 딱 당신 같은. 그러니까 당신 같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결코 생각지 못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I never thought I'd find love quite like you. 잘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난 우리의 발전을,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특히 뭔가를 막다라는 상황에서 뭐가 들렸죠? 그죠. Hold back라는 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면 And I know you're all that I want. 당신은 내가 원하는 전부라는 걸 알죠. 라는 뜻이죠. Blaming myself. 내 자신을 탓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고 I keep holding us back. 이 부분입니다. Hold back. Hold back. 라는 구가 이렇게 중간에 잘 활용이 되어 있어요. I keep holding us back. 나는 우리 관계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Blaming myself. 내 자신을 탓하면서 I keep holding us back. 우리 관계를 발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어요. Is this the real thing? 이게 진짜일까요? Is this the real thing? 뭐 진짜 이게 사랑일까요? 라고 의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Not just a feeling. 그냥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게 진짜일까요? 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Or is my mind playing tricks on my heart again? 네, 이 곡의 제목이 Playing Tricks였거든요. 이 중간에 살짝 들렸습니다. Or is my mind playing tricks on my heart again? 네, 차근차근 해석해 보세요. 아니면 내 마음을 내 머리가 또다시 playing tricks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정도 되겠죠.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Late to the party라고 있어요. Late to the party. 파티에 늦게 온 걸까요? 파티에 늦게 왔어요? 자, 이거는요. 관용적인 구인데요. 뒤늦게 깨닫는 사람을 이렇게 칭합니다. Late to the party. Late to the party. 그러면 I'm late to the party. 아, 나 지금에야 깨달았어. 이런 말 할 때 있죠. I'm late to the party. 나 지금에야 알았어. 예, late to the party. 나 지금에야 알았어요.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하겠죠.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물론 이 앞에 There's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이렇게 there's라는 거를 넣어주면 좀 더 완벽한 문장으로 연습할 수 있겠고 I know I complain about you. 당신에 대해 불평을 한 걸 알아요. Spent the day away from you. 당신 없이, 당신으로부터 떨어져서 spent the day, 하루를 보냈어요. Running away, 도망가서 met some new faces.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라는 말이죠.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달래요. You take me to places.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 정도로 의역을 해볼게요.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줘요. You take me to places. 길을 보여줘요. 나를 데려가줘요. 새로운 세상으로. 네, 머리로는 의심을 하고 있긴 한데 마음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외침처럼 들려요.

그럼 유용한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네, 이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on the brink of something. 이 구 기억하실 수 있겠죠? 뭐뭐하기 직전일 때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뭐 She was on the brink of tears. 그녀는 울기 직전이었다 라는 문장도 응용해 보세요. 두 번째, 난 우리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어요 라는 가사는요. I keep holding us back.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 keep pushing you away. 이런 상황이기도 하겠죠. 관계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과도 통할 테니까 I keep pushing you away. 난 당신을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세 번째,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There's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There's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네, 이 정도로 연습을 해보고 What's done is done. 이렇게도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What's done is done.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네, 이 정도로 네, 또 대체할 수 있는 문장 알려드렸어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I was on the brink of giving up. 두 번째, 난 우리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어요. I keep holding us back. I keep holding us back. I keep holding us back.

0: 세 번째,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There's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There's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There's nothing I can change about it. 네, 공감하셨나요? 가사 내용에.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세.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스톱! 일어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반의 댄스 신고식 오늘도 계속됩니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658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름방학이라고 보충 수업이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하루 종일 학원에만 있어서 답답해요. 바다로 슝! 놀러 가고 싶은 사람? 나야나! 101 나야나 들려주세요. 2658님 학생이실까요? 아니면 선생님이실까요? 제가 좀 어렸으면 무조건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제 주변에 이제 강사 친구분들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왠지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바다로 슝 놀러가고 싶으시겠지만 기분이라도 내 보시죠. 신나는 노래 같이 들어요. 원어원 나연아.

댄스. 이어서 38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로베이스 원의 Feel the Pop 신청합니다. 저희 딸이 요즘 제로베이스 원에 푹 빠져있어서 저도 같이 듣게 된 노래입니다. 아침 모닝송으로 이 노래를 틀어주니 평소보다 잘 일어나줘서 귀엽기도 하고 재배원에게 고맙기도 하네요. 아, 저는 재배원을 처음 봤어요.

재배원이 뭐야?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제로 베이스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아이돌 친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로 베이스 원도 요즘에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의 순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따님 이 노래 들으시고 얼른 빨리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 Feel the Pop 같이 듣고 올게요.

Wake up, wake up, good morning, wake up dance. 김수진님, 그냥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요. 오늘은 제발 아무도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로. 뉴진스 슈퍼내추럴 신청이요. 알겠어요, 수진님. 저는 안 건드릴게요, 수진님. 그냥 수진님께서 듣고 싶으신 노래만 조용히 틀어드릴게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뉴진스 슈퍼내추럴.

아침을 깨우는 팀!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5952님께서요. 작심 3일 안 하고 러닝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5952님. 아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헬스를 열심히 한 달 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한 4일 정도, 나흘 정도 못 나갔어요. 근데 멈추니까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몸 안 좋을 때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럴 때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쉬었거든요? 쉬니까 진짜 하기 싫네. 그렇죠. 그래도 해야겠죠? 이제 몸은 괜찮아졌거든요? 우리 오고이님 보고 자극을 받아서 오늘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멈추면 안 되는데, 그쵸? 권수영님께서는 맨발 걷기 중이에요. 아침마다 듣는 목소리 엄청 좋아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도 건강에 좋다고 막 한창 매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진짜 맨발이에요? 양말도 안 신고? 만약에 정말 맨발이면은 바닥에 뾰족한 거 없는지 조심하시고요. 우리 5952님 그리고 권수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도 같이 듣고 오시죠. 잭 에프론 그리고 젠다야가 함께 부른 Rewrite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in my hands. Our ties.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가끔은 미련한 곰이 돼야 한다. 네, 상하팀 허유원입니다. 아, 네. 아, 그 일은 원래 김 과장님이 하시던 일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 네, 상하팀 박철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예. 아, 에? 아, 그거요?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 아, 그, 아, 일본으로 해서 보내면. 근데 제가 아직 그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아유, 제가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죠. 아유, 그쵸. 그니까요. 아유, 근데 제가 좀 뭐 다른 게 좀 있어가지고 아직 뭐 좀,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예. 아주 다른 데 알아보시고 제가 꼭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0: 뭐야? 뭔 전화를 그렇게 받아?
1: 인사팀인데 뭐 해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귀찮잖아.
0: 모르는 척 한 거야 그냥?
1: 야, 나도 할 일 많아. 아, 뭐 아니 그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좀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연락해가지고 또 해달라 그런다 진짜. 뭐 여기 있는 쌓여 있는 종이들만 하면 나 오늘 퇴근도 못 하는데
0: 말이야. 아, 그래도 해줄 수 있으면 그냥 해주셔야지. 그래도.
1: 야, 그 일을 넌 사서 하면 안 돼. 너는 그런 거 다 모른 척하고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너.
0: 아, 네.

0: 청아팀 허유원입니다. 아 그거요. 아 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싸 박철규 오빠가 안 해서 결국 나한테 넘어왔잖아.
1: 진짜.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아 저는 우리 허유원 동기는 전 잘 몰라서요.
0: 아니 그럼 어떡해 급하다 그러는데.
1: 야 너는 급한 일 없냐? 너 안 바빠?
0: 어? 아 나 바쁘지.
1: 아니 너 지난번에 그 김 과장님 일도 너 다 했잖아 그거.
0: 아 그거는
1: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너 나한테 또 물어보고 밤에 또 연락해가지고 내가 아
0: 그렇긴
1: 진짜.
0: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1: 아니 눈치껏 적당히 자기 일만 잘하고 눈치 잘 보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척 모르는 척 회사의 기본은 반만 하는 거 모르나? 허유원 동기 어?
0: 일단 그러지 말고 나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 안 돼?
1: 아 지금 점심 먹을 시간 아닌가? 아 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0: 한 번만 도와주라. 동기 사랑 나라 사랑.

0: 에이핑크 몰라요 였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가끔은 미련한 곰이 되어야 한다 였고요. 오늘도 박자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아도 모르는 저

0: 몰라도 아는 척하면 안 되겠죠?
1: 몰라도 아는 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해도 못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0: 잘해도 못한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1: 갑자기 막 어리숙한 척을 좀 하고
0: 어리숙한 척, 그 척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 했을 때 선배들한테 들었던 조언이 그냥 바보가 되면 된다. 뭐 너가 아는 얘기 있어? 전 처음 듣는데요. 모르는, 특히 어떤 소문 같은 거, 소문 같은 뒷얘기할 때 모르는 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박철규 아나운서는 이런 밸런스, 이런 균형을 잘 잡는 편일 것 같아요.
1: 전 잘 못 잡아요.
0: 아, 진짜요? 의외인데요?
1: 아, 또 저는 또, 네. 또 뭔가 일을 주면 네. 열심히 하는 편이라 뭐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0: 아, 근데
1: 뭔가 어떻게
0: 생각하냐면요. 우리 일이 좀 그런 거 있긴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내가 꼭 필요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신 거겠지?
0: 네.
1: 아, 그래도 나의 쓰임새가 있으니까 다행이겠지? 이런 생각을 이게 뭔가 프리랜서 마인드를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0: 아, 근데
1: 직장인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0: 저도 아무래도 바깥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방송의 기회 하나가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이 뭐 사실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들어오든지 일단 개수를 좀 채우려는 느낌? 뭐라도 해야지 이런 느낌을 많이 해서 그런 쪽에서는 좀 균형을 잘 잡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좀 뒷얘기나 뭐 소문 놓고 들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바보인 척 잘해요. 그냥 무조건 못 들었다고 그래요.
1: 그냥 원래 바보잖아요.
0: 아니 원래 내가 모르고 원래, 있는 게 많긴 한데
1: 원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0: 내가 좀 느린 것 같아.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식을 좀 느리게 들어서
1: 그러니까 애초에 저처럼 관심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관심은 많아요. 근데
0: 아 진짜? 무슨 일이야? 나 몰랐는데?
1: 근데 그걸 한창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네. 듣고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따라가는 그 어르신들처럼 약간 그렇게 행동한단
0: 아니,
1: 말이에요.
0: 그 정도는 아니. 그러면 제 연기가 잘 통하고 있을지도?
1: 예.
0: 제 연기가 약간
1: 연기파
0: 잘
1: 통하... 네,
0: 연기파인 걸 수도 있어요. 전 나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는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0: 근데 그냥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1: 아니 근데 결혼했을 때도 그 주변에서 뭐 설거지를 하다가 일부러 그릇을 깨야 된다. 그래야 설거지를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이런 거 되게 영악한 거예요.
1: 제가 설거지를 너무 잘해요.
0: 뭔지 알아.
1: 설거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0: 아...
1: 아내의 그런 쉼을 위해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청소도 잘해야 돼.
0: 그게 좋지. 근데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거 좀 좋다. 설거지할 때 그릇 깨라고요?
1: 왜요?
0: 맞아요. 참고할게요.
1: 그런 거 참고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런 거 참고하면 살짝, 어떡해요.
0: 살짝 저는 사회생활이든 뭔가 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욕할 수 있겠지만 살짝은 좀 영악한 방법으로 나만의 좀 그런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연 속 박철규처럼 막 할 수 있는데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얄미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분 입장에서는 뭐 너무 바쁘면 다 떠안다가 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다 하면 안 돼.
1: 그러니까 주어진 다 일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 계속 일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일을 줘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0: 맞아.
1: 그래서 그런 걸 애초에 마음이 좀 안 통하시겠지만 그런 거는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0: 항상 예스맨이 되면은 너무 피곤하고
1: 그럼요.
0: 그 조절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 둘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연차는 적지만 나름 사회생활 좀 마스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1: 저는 몰랐는데 허유원 아나운서가 굉장히 능숙하네요.
0: 네.
1: 네,
0: 다 연기였어요. 저 네. 바본 줄 알았지?
1: 아닌데 바본데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나?
0: 오늘 이 노래랑 참 잘 어울리는 끝맺음이었습니다.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1: 모르나 보다.
0: 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들려드리면서 우리 철규 씨 보내드릴게요. 내일 봐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힘들기도 하지만 3일로 쉬고 나왔죠.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부터 볼게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입니다.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하고요. 5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고장난차 때문에 어려워진 곳들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인데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3차로가 차단됐는데요. 둔대 분기점 부근부터 7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송내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계양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노지 분기점 쪽으로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의 야성, 아!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너의 꿈은 아직도 어른이 되는 걸까? 문득 얼만큼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그곳엔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파란 미소의 너의 얼굴. 손은 들며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고 있어. 유희열, 신재평의 여름날 중에서. 7월 20일 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손 힘차게 흔들며 여러분을 맞이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토이 유이열 신재평의 여름날 우리 아침 일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우아조 기다리시면서 직전까지 월드컵 보신 분들 계시죠? 김홍관님도 또 신정희님도 계속 보고 계셨나 봐요. 김홍관님이 스페인이라고 김홍관님 경상도에 계시는 거죠. 스페인이 아니라 스페인이라고 딱 감탄사 같은 단어를 보내주셨고 또 신정희님도 스페인 우승 메시 위로하고 바로 보내주셨네요. 월드컵이 1대0으로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직전에 지금 끝났습니다. 와, 그간 땀 흘린 선수들 에게 박수를 보내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지금 이렇게 잠 못 자면서 응원하고 축구 즐기시던 팬분들은 이제 아침잠 푹 주무실 수 있겠네요. 김은숙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인사 주셨고요. 또 임향숙님 좋은 아침입니다. 울산 동구 흐려요 하고 날씨도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온 길은 비가 오고 있었답니다. 울산 쪽은 동구 쪽은 아직 비가 오지는 않고 흐린가 보네요. 김금예님 반갑습니다. 여기 청주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하고 청주 날씨도 알려주셨어요. 이번 주는 제가 그 예보 지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비구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인맥보단 치맥님 일주일 열심히 달려서 다시 월요일 7시에요. 반가워요 경아님 하고 인사주셨네요. 시간을 달려서 모아줘 와주셨네요. 이영선님 경아님 굿모닝. 연휴 끝나고 비도 와서 출근하려니 힘들지만 산더미같이 일이 밀려있으니 출근해야겠죠.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 비오는 아침, 흐린 아침 각자의 우리 생활의 그 일터로 가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의 점심 메뉴 받아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날은 덥고 또 비도 오고 입맛 없기 딱 좋죠. 그럴수록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뭐 드실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을 청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푸른 하늘이에요. 이 밤이 지나도록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6525님, 사랑하는 우리 윤희 언니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은 우리 언니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7254님, 친구 최경순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한결같고 따뜻한 마음 담고 싶은 사랑스런 친구입니다. 친구야, 나이는 먹어도 젊음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자. 8552님, 폐차장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58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더운 여름 매일 수십 대 차들을 분해해서 재사용과 재활용하는 과정이 진짜 힘들지만 본인은 자기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는데 차용원 씨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장수환님, 중국 하얼빈에서 늘 우아조를 응원하는 자이샹님 결혼식 날입니다. 오늘 바빠서 듣지 못하겠지만 꼭 축하해주고 싶어요. 자이샹님 결혼 축하하고 꼭 건강하게야.

JD 사우더의 You're Only Lonely 들으셨습니다. 마글마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이은미님, 오늘 이 직장을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에요. 8월 1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합니다. 많이 설레기도 하지만 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아, 지금 그 2시간 걸리는 출근길이셨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가까워지시는 걸까요? 그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 업무 잘 하시고 일단은 8월 1일부터 출근하시니까 출근 전까지는 좀 푹 쉬세요. 몸도 마음도 상쾌해야 또 적응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적응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무리 인사 잘 하십시오. 김민정님, 버스를 탈까? 걸어갈까? 고민하다 걸어서 출근하고 있어요. 커다란 우산과 장화 신고 우아조 들으며 아침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 왠지 걸어가시면서 장화로 물도 튀기고 막 이런 아이처럼 걸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5603님,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바빴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듯요. 서울 경복궁도 다녀왔어요. 너무 즐거웠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경복궁 안에 투어하시면서 같이 그 배경 삼아가지고 찍으신 사진인데 주말에 무덥지 않으셨어요? 저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이제 좀 계속 밖에 있었는데 와, 습도와 더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찍어주신 사진을 보니까 뭐 습도와 더위 따위는 저 멀리 보내시는 아주 환한 표정의 5603님을 보니까 정말 즐겁게 보내신 것 같네요. 1838님, 와, 방금 전에 마글마글 우리 소식에서 축하사연 받으셨던 분이 경아님, 친구가 축하사연 보냈네요. 최경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너무 고맙다. 우리 건강하자. 하고 바로 이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아, 이렇게 또 듣고 계시다가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좋네요. 같이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컷 상상해보죠. 신효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노란색 플라스틱 소쿠리에 가득 담아놓은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들.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정성껏 가꾼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 작은 열매가 맺히고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초록색 토마토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신기해하던 아이들. 그래서인지 토마토를 절대 안 먹는 아이들도 이때만큼은 맛을 보곤 한다. 옹기종기 모여서 구경하던 모습, 작고 통통한 손으로 열매를 하나하나 따던 모습,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 덕분에 아이들과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 같다. 잘 자란 토마토들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다 같이 모여서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알록달록 잔나비의 노래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893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겠고요. 또 게다가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요즘에는 또 얼마나 소중한가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샵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점심 메뉴예요. 오늘 점심으로 뭐 드실지 알려주세요. 9151님, 아까 오늘 마지막 출근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오늘이 첫 출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출근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첫 출근하고 3일 쉬고 두 번째 출근입니다. 근데 저는 전보다 거리가 멀어져서 시간 예측을 정말 못하겠어요. 지각하지 않고 가서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자 아자 하고 보내셨네요. 지난주에 가셨던 그 첫 출근일은 약간 OT 신입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셨겠어요. 오늘이 좀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출근하는 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출근 시간이 이게 늘어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느라고 아침마다 긴장 좀 하시겠는데요. 그냥 숨 쉬듯 편안한 출근길이 되시길 그만큼 빨리 적응하시길 저도 기도해 드립니다. 아자 아자. 1009님, 지난번 학원에서 문제를 읽고 답을 말하는 시간에 제 차례가 끝나자 강사님께서 성우 같다, 발음도 좋고 톤도 너무 좋다라고 하셨어요. 순간 진로 바꾸고 성우 학원부터 검색할 뻔했지만 경아님과 라이벌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 마음 접었어요. 하셨네요. 아, 제가 웃은 거 아닙니다. 1009님이 웃으셨어요. 라이벌이라뇨. 동료가 되는 거죠. 동료가 많은 거는 큰 힘인데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어떤 그 톤이시고 어떤 목소리이실지. 실은 저는 성우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사실 성우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그렇고 목소리가 좋아 막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실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가끔 가다가 저도 너무 신기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의 어떤 이 운명이라는 거, 어떤 인생길이라는 건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9님, 알 수 없어요. 9024님, 몇 주 전 비 오는 날 기차 타고 대구 갔는데 새 우산을 기차에 두고 내렸던 일이 생각나네요. 내 우산 누군가 잘 쓰고 있을까요? 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쓰라림이 느껴지네요. 9024님, 또 하필 새 우산.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돌고 돌아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기회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노래 듣고요. 오늘의 점심 메뉴 만나보죠.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이어지는 곡은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맛있는 한 끼를 먹는 즐거움, 오늘 점심에도 누리셔야죠. 오늘의 점심 메뉴 알아봅니다.

엄시동님, 점심 메뉴는 수제비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제가 밀가루를 좋아해서요. 방학한 아들이 도와주러 가게 온다고 해서 밀가루 반죽 해서 출근합니다. 감자, 호박, 양파, 새우 넣고 도톰한 쫀득쫀득 수제비 만들어 남편과 아들과 먹을 예정입니다 하셨네요. 엄시동님은 도톰한 수제비 취향이시군요. 저는 투명하게 비치는 아주 얇은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 취향 얘기하다가 저희 작가님과 정반대로 얘기해서 서로 왜? 왜 그걸 좋아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병천님, 새벽 운동 중랑천 비 맞으면서 19km 뛰고 와서 조경원님 방송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점심은 삼계탕을 먹어야겠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경아님. 19km요? 와, 이 아침에 마라톤을 하고 오셨네요. 7960님, 구미에 살고 있는 52세 애청자입니다. 아들이 지난 12월 해병대 입대했는데 그저께 첫 휴가를 나왔어요. 구미역에서 경례와 휴가 신고를 하는데 어찌나 울컥하던지요. 어머, 상상만 해도 정말 울컥하네요. 점심은 아들과 돼지갈비 먹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갈비, 피자, 탄산 음료가 가장 먹고 싶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맛있게 드십시오. 3167님, 저는 오늘 노각무침을 밥에 비벼 먹을 거예요. 어렸을 때 친정엄마께서 자주 해주신 여름 제철 음식인데 마흔 넘어서까지도 여름이면 꼭 챙겨 먹게 되는 소울푸드가 됐네요. 경아님도 노각무침 좋아하시나요? 어우, 좋아하죠. 입맛 없을 때 참 좋잖아요. 1480님,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은 비빔냉면 새콤달콤 하셨네요. 아, 완전히 환영하면서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엘리 골딩이에요. Love me like you do.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박학기의 자꾸 서성이게 돼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요. 돌발 상황 여파까지 더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두 군데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도권 구간인데요. 용인 부근과 반월터널 부근입니다. 두 곳 모두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군포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월터널 부근부터 9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정체고요.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에서 판교 분기점 그리고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가는 차량들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사랑을 약속하는 이 곡은요, 그대에게 준 이것이 시들어도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지켜준다고 노래하는데요. 주인공이 선물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다발, 2번 마당발, 3번 오리발.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노래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주인공이 선물한 것, 시드는 운명의 이것 무엇일까요? 1번 꽃다발, 2번 마당발, 3번 오리발.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이승원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노래에서 주인공이 선물한 시드는 운명의 이것. 오늘의 정답 1번 꽃다발이죠. 7443님 정답은 꽃다발 보내주셨고요. 5602님 1번이요. 비가 내리네요. 퇴근 시간입니다. 밤근무하고. 아유, 퇴근 잘하시고요. 가셔서 푹 쉬세요. 8262님 나는 꽃다발 받고서 닭발 내미는 성격. 네? 김영란님 1번 꽃다발 어제 남편한테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시기에요. 백용기님 정답은 바로 1번 꽃다발입니다. 경아님 오리가 플러팅하면 뭔 줄 아세요? 치근덕 치근덕이랍니다. 달기 작은 옷을 입으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달기 작은 옷을 입으면 꽃기요 랍니다. 아 백용기님 정말 백용기님의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면서 아 정말 이런 아재 개그에 웃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감사합니다. 2562님 1번 꽃다발. 이승환님 노래 들으며 이 아침 힐링받네요. 연휴 낀 주말이라 월요일 아침 진짜 피곤했는데 조금이나마 피곤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박광택님 1번 꽃다발. 아내가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다음 달에 대학원 졸업식해요. 꽃다발 들고 아이들과 가려고요 하고 미리 지금 꽃다발 들고 가실 날이 있군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영희님,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앞에 지나간 사람의 우산 빗물이 제가 앉은 자리에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자리 분이 화장지로 닦아주시네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친절과 그 매너, 이런 작은 손길이 사실 얼마나 큰 건가요? 정말 감동받으실 만하죠. 7057님, 우리 며느리 오늘 육아휴직 끝나고 첫 출근이에요. 손 좀 맡기고 나가서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미진아 힘내서 잘 지내보자.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며느님이신 미진님

오랜만에 출근 잘 하시고요. 또 7057님도 선주와 시간 잘 보내세요. 커피 쿠폰 두 장 드릴 테니까요. 며느님께도 응원 전해주시고 또 7057님도 드시길요. 김경희님, 휴일 머리를 손질했더니 여름이 시원한 느낌입니다. 직원들이 남정네 같다고 놀리지만 나만 시원하면 되는 거지 뭐. 시원하게 커트하셨나 봐요. 문지현님, 오늘은 연차예요. 금요일에서 월요일 연속 나흘을 쉬어 내일 출근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려고요. 편안히 라디오 들어볼게요. 아, 이번에 그렇게 제헌절 쉬면서 그 휴가 느낌처럼 이렇게 좀 길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고 일단 편안히 쉬십시오. 이경님, 오늘 쉬는 날이라 오전에 운동 예약을 했더니 2시간 전 알람이 오네요. 아흐, 가기 싫어요.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온대요? 힘내서 운동 가갱 가야죠. 가야죠. 가셔야죠. 아, 저도 운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정말 갈수록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가기가 싫죠? 이경님, 일단 제 대신이라고 할 순 없지만 가주세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좀 자극을 주시면 저도 운동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같이 만나보죠. 크리스토퍼 크로스예요. 아서의 테마.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소의 테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길버트 오설리번의 Alone Again이었습니다. 1294님 촉촉하네요. 차분한 월요일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비 오는 출근길 정말 짜증났거든요 하셨어요. 아 음악으로 좀 마음이 가라앉으셨나요? 김영혜님도 비가 와서 일찍 나왔는데 길은 역시나 막히네요. 이러다 지각이면 어떡하죠? 길아 뚫려라 하고 아 좀 다급한 마음을 보내주셨는데 눈, 비 이렇게 막 오면 출근길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빗길 위험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짜증나고 조급한 마음도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밀어내시길요. 정순아님.

엊그제 아이스바 15개 사다 넣어두었는데 너무 더워서 하나 꺼내 먹으려니 달랑 3개 남아서 세 남자한테 뭐라 했더니 다들 한 개밖에 안 먹었다고 오리발 쩍쩍 내미는데 나머지는 누가 먹었단 말인가? 나 참! 뭐라고요? 잠깐만. 15개에서 3개 남았으니까 12개 한 개씩만 드셨다고 하면은 3개 빼고 9개. 도대체 9개는 누가 먹었나? 도깨비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먹은 것인가? 이영선님, 비가 와서 바지가 다 젖었네요. 회사 가서 선풍기에 바지 말려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최대한 그 빨리 마르는 옷감 있죠? 털털털 털면은 금방 마르는 거. 그런 옷감으로 된 그 옷을 찾게 된다니까요. 장수환님, 여름 주식 옥수수 삶는데 압력솥 벌써 칙칙폭폭 소리나요. 냄새는 구수하고요. 뜨거울 때 호 불며 한자리에서 세 개는 기본이에요. 아, 지금 여러분들 좀 상상되시지 않으세요? 그 김에 같이 나오는 그 옥수수 삶는 냄새. 아, 맛있게 드세요. 2356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촌 언니의 생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수업 준비하고 대학원 다니느라 바쁜 능실 초등학교 이지영 선생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생일인데 직장까지 가느라 힘들겠지만 파이팅 하길 바라 하고 마음 전해주셨어요. 이지영 선생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여러분 추천으로 들어봅니다. 첫 곡은요 4555님 노래 신청하면 틀어주시나요? 하셨네요. 그럼요. 듣고 싶다고 하신 그 곡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박중훈 비와 당신.

오늘 곡의 노래 두 번째 곡은요. 0315님 오늘은 월드컵 보느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아조 듣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흐르고 있죠? 커피 쿠폰도 보내드려요.

월요일 아침 서로 응원하면서 시작할까요? 일단 일어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에너지 업 하시죠.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은요. 하원영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일단 일어나. 발랄한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이선아님이 저는 어제 출근했더니 오늘 월요병은 없겠어요. 이런 휴식이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근데 이선아님 말씀처럼 하던 대로 움직이는 게 사실 좀 덜 힘든 건 있잖아요. 월요일 파이팅입니다. 홍정화님, 어제 드디어 남편 시험 끝나고 오늘 여유롭게 함께 커피 한잔하며 들어요. 남편에게 어떤 노래 신청해줄까 하니 오늘은 그냥 남들이 신청한 곡들이 너무 좋다 하네요. 야, 시험 끝나시고 지금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지셨어요. 계속 끝까지 즐겨주세요. 이도원님, 경아님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잘 됐어요. 벌써 7개째 먹고 있어요. 올해는 농사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뿌듯하시겠다. 일단 일어나 다음 곡은요. 아, 최학규님의 속쓰린 마음이 담겨있는 사연이네요. 친구가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야,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싫다고 하냐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잘해준 게 보험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나쁜 놈.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신청하셨고요. 이어지는 곡은 1232님 신청곡입니다. 루머스의 스톰.

월요일 우리의 아침 일단 일어나. 7730님, 경원님, 우리 남편 17년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고 오늘 새로운 곳에 면접 보러 갔어요. 열심히 했으니 잘 될 거라고 파이팅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우, 17년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새롭게 뜻을 펼치실 곳 만나러 가시는군요. 오늘 면접 파이팅입니다. 김미정님, 아침부터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회사 가는 길에 차 사고 났어요. 처리는 다 했는데 한 주 시작이 이러니 짜증나요. 땀이 줄줄 납니다. 어머,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처리 다 하셨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일단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유, 상황 말씀만 들어도 아침부터 그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 마음 당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병원도 가시고 일단 몸도 마음도 놀라셨을 테니까 잘 추스르시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8522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찌뿌듯하지만 제 갬성 라디오 찾았어요. 꺄! 너무 목소리 좋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차분하게 하루 시작해봅니다.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 뽀송한 하루 되시길 자주 놀러 올게요 하셨어요. 아 자주 봬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힘내시길 응원하면서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할게요. 홍정화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어서 조영애님, 5702님 신청곡입니다. 김태우 사랑비.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청취율 조사가 오늘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아조 살짝 세단장 들어가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주세요. 왜 세단장을 들어가느냐. 많은 분들이 오늘 소식을 좀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 감성 PD 서 PD님과 함께했습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고요. 아, 마음이 허하네요. 서 PD님이 한여름이지만 청취자분들 마음속에 늘 따뜻한 봄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선물 끝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미의 봄, 드라마 폭삭 속았다 OST예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정체도 극심한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구리 쪽의 강변문로 자유로 김포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더 가서도 성수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많이 불편한데요. 여기는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 능곡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들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용인 부근의 정체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강릉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인데요. 안산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11km 구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월드컵이 결승전이 끝나면서 이런 아쉬움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이제 축구 보는 낙이 사라지고 허전해서 어쩌나. 다음 월드컵까지 4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하지만 아시죠? 생각보다 4년 후딱 지나가고요. 당장은 허전해도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지구촌의 멋진 축제 하나가 끝났지만 사실 우리에게